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today. I think you heard the word lazy a couple of times, right? During the intro. 여러분들 부지런하다는 말 혹시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은 게으르다라는 말 많이 들으시나요? Do you get people telling you that you are very diligent, hardworking, or are you more on the lazy side? 우리는 항상 이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살죠. I think a lot of us live with this quiet pressure that we always have to stay productive and diligent. 이 게을러지는 자신의 모습이 약간 죄책감에 들기도 하고요. 또 부지런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whenever we catch ourselves being lazy, we start feeling guilty. And especially when we look at other people who seem endlessly disciplined and always hardworking and productive.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도 게으르구나 나처럼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다들 좀 게으른 면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약간의 안도감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Sometimes there's a strange sense of relief in realizing that everyone has a lazy side to them. And maybe that we're not the only ones struggling to, get moving and motivate ourselves to get moving sometimes.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 한없이 게으른 내 모습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게으른 것이 하나의 어떤 미덕인 양. We pretend that being lazy is one of the great virtue of life. So with that spirit in mind, today is a perfect day to maybe proudly confess and celebrate our lazy moment. 얼마 전에 이 소셜 미디어에서 아주 재밌는 포스팅을 봤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I saw this really interesting post on social media. 이런 내용이었는데 타이틀이 게으름 대결 하실 분. So anyone up for laziness competition? 취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게을렀던 그 썰을 풀자는 그런 겁니다. So kind of giving their own stories that really demonstrate their laziness. 그래서 누가 더 게으른지 한번 대회를 해볼까? 약간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글쓴 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2024년 10월에 방에 전등이 나갔는데 아직도 안 고쳤다. So this person who posted the original message said the light in my room went out in October 24 and still haven't changed it. 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럼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그냥 전등 없이 살았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고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에 못지않는 반응들이 굉장히 댓글로 많이 달렸는데 몇 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So I saw an interesting and funny post that was as good as the one written by the original poster. 신혼여행 사진 정리한다고 하고 13년이 지남. I said I was gonna organize my honeymoon photos someday, and 13 years later, still untouched. 그렇군요. How about this one? 20살 때 알던 오빠가 나 좋아한다던 오빠가 중경삼님 CD 구워준 거 아직도 안 봄. 20년이 지났음. 친정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지만 그분도 나도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음. So a guy who said he liked me, it burned me a copy of Chongqing Express, 중경삼님, on CD when I was 20. Those kind of things happened a lot, quite back then. 그죠? 영화 이렇게 CD에 구워주고 그런 거. Illegal이죠, of course. And I still haven't watched it, and it's been over 20 years now. It's probably sitting in my somewhere in my parents' house, probably. And in the meantime, both of us got married and moved on with life.

Beautiful, beautiful, 정말, beautiful story of laziness. 근데 연인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헤어졌는데 방에 사진, 편지, 꽃다발 아직 붙어 있음.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or boyfriend. Probably boyfriend in this case, right? But the photos and letters and bouquet presented by my boyfriend still hanging in my room because, I don't feel like, cleaning it up. Because of my laziness. I'm not sure if that is due to laziness. 그거는 약간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Maybe you have some, hearts remaining for your ex.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자랑스러운 이 게으름 스토리,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또 자랑스럽게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nd us your story of your laziness. 답은 샵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 샵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채팅방 또는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레이지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애냐입니다. Lazy Days.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That was Anya Lazy Days,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commercial break. Yes, I declared today to be lazy day, so it's okay. Actually, it's good to be lazy on a day like today. It's a good day to be lazy, right? 오늘같이 약간 비 오고 약간 흐린 날, 딱 뭔가 이렇게, 게으르지고 싶은 날이라고, 또 영신이님께서도 게으르고 싶은 아침입니다. Yes. I think a lot of us feel that way. 약간 뭔가 이렇게 햇빛 쨍쨍 나는 그런 날씨에는 뭔가 프로덕티브해지고 싶고 액티브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On a sunny days, you know, we feel like going out, you know, do something, you know, make ourselves busy. But today, yes, perfect weather. I think the weather is definitely helping my cause here of declaring today as a lazy day. 5750님 역시 레이지하고 테이크 레이지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Yes, the weather is definitely helping. 1232님께서도 Well, laziness is my life. 게으름은 제 일생이라 창피하게 돼요. So today is your day. 오늘 정말 임자 만났네요. 1232님. 그 레이지네스 스토리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o I'm asking you to send us an example that really demonstrate your you know laziness. 3998님께서는 저의 게으름 모멘트는 간절기 옷이나 여름 옷 입는데 아직도 행거 한 편에 경량 패딩이랑 겨울 옷들 걸려 있는 게 보일 때 모은 피규어들 정리 안 하고 늘어놓기를 한참일 때 냉장고 정리 등등 많아서 창피하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도 반갑습니다. 왜냐면, yeah, I think it is, you know, pretty much everybody's habit of, you know, kind of delaying getting your coats, you know, dry cleaned and everything, right? I think, I mean, 저는 같이 놓기 때문에 어디다 둘 데가 없잖아요. 코트나 패딩 같은 거. 그래서 항상 보이는데도, 눈앞에 보이는데도, 아, 맡겨야지, 맡겨야지. 맡길 시간이 됐잖아요. 그죠? And also, 3998님 has a habit of, you know, organizing figurines. 오케이. Okay. 그건 뭐 그냥 이렇게 또 늘려놓고 이렇게 딱 보기도 하고 그런 게또 이제 낙이죠. 냉장고 정리, I think that is probably everybody's agenda, right? Have to organize a refrigerator, you know, someday, right? 감사드립니다. 3998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레이지니스 스토리 딱 좋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I think you know what I want. You're reading my mind.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범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숨 쉬는 모든 날.

Pumpkins 숨쉬는 모든 날이었습니다. So lazy day and getting a lot of interesting lazy stories. 스카프드룬 낙타님은 체어드롭 비슷한 게 집에 있어요. 그 자체로 설명 완료. So chairdrop is a kind of a I don't know name for a chair in at your home where you kind of stack your clothes. 집에 이제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계속 옷 걸어놓는 그 의자 있죠. 체어드롭이라고 하죠. Yeah, that explains it. Yeah, I got it. Yes. 그렇군요. 여러분들 스토리 또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during the part 2 of the show. Here is 히사이시 조 from the 기쿠치로의 여름 summer.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Ringo Starr, Photograph, my song choice, song dedication to 공삼 유기님, who is celebrating the 17th anniversary of wedding next month. Find those pictures then.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보시고 17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액자라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잠시 생각해봤는데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굴피스님께서는 저의 오늘 사연은 기다리지 마세요. 사연 늦게 올리는 게으름. I think 사연을 늦게 올리는 거는 I think 게으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So Coolpiece님 says, don't wait for my story because due to my laziness, I usually post my stories very late. So late that I can introduce that, right? 약간의 그런 뭔가 hesitation 아닌가요? Hesitation? 약간 뭔가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998님께서도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방한 머리카락 돌돌이 이리저리 밀어서 모아서 붙여놓고 마무리를 안 합니다. 다음에 돌돌이 쓸 때 돼서야 떼고 새 거 써요. I guess the woman listeners might empathize with this even more. The hair on the room floor, I roll the sticky roller here and there to gather it all up. But I never do the finishing touch. It's only when I'm about to use the roller again, I finally peel it off and to use a fresh sheet. 그래도 이렇게, although you don't finish it off, right? I think it is due to your diligence that you do the cleaning. Use the sticky roller to clean up the hair. 일단 뭐 이렇게 머리카락을 치우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근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면하십니다. Ben also said that he often put off doing dishes. I think, yeah, I don't think we can, account your laziness for that. I think just that is just a human nature and a human tendency to postpone doing the dishes.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I remember one of the listeners sending in a story, right? 굉장히 이게 다른 성향의 분이신데 He's so diligent. He or she was so diligent that he does the dishes right away. 진짜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설거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to the extent that he would actually do the dishes while eating.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급해서 아예 밥을 먹는 중간에 같이 설거지를 하신다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I think those are extreme cases, but you know, just putting off dishes till next day or a couple of days, I think that is perfectly fine. I don't think I can consider that a laziness. Just a very human-like tendency. Let me put it that way. 베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Untitled, 책임져.

Couple of songs, Untitled, Chaegimjo, and the Bruno Mars, the Lazy Song. Lazy Song은 I was gonna actually pick that song, right? 근데 오늘 아마 신청곡이 그냥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So I kind of left it to our kitchen names to request it, and I was right about that. Lazy Song은 어떤 분이 신청해 주셨냐면요. 잠깐 까먹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 혹시 레이지송 혹시 신청해 주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오늘 좀 메시지가 많이 와서 제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게으르고 싶으나 요 며칠 집에 공사하느라고 강제적인 부지런한 삶을 산 저는 오늘 사연 들으며 마음으로만 게으름 피워볼게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I guess, you know, today is not the day for you, 헤일리님. 아, 인테리어를 하시는군요. She just posted a picture of her, one of the rooms. Wow. Right in the middle of the interior construction process right now. So, 그래요. 오늘 마음만으로 좀 약간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I think doing interior, right? Construction, I heard is the most stressful thing that we can do.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본인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I think along with the moving, 이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I think you are doing that, Haley님. But hopefully you can have some peace of mind. 마음만이라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있기를 바랍니다. 1202님께서는 저는 1012, 1013을 막 듣기 시작한 2년 전 어느 봄날 집 베란다에 해먹이 있는데 날씨 좋은 날 해먹에 누워 세상 모르게 즐거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I remember about a couple of years ago when I just got started listening to this radio program. I remember having so much fun, having a lot of beautiful thoughts and happy thoughts while listening to the radio on a hammock on our veranda. 집한 켠에 있는 해먹은 저에게 있어서 게으름과 쉼의 상징인데. 흔들거리는 해먹에서 듣는 음악, 그리고 머릿속을 무념무상으로 만들기. 해먹으로 가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라며. We have a hammock on the corner of our home, and for me, hammock is a symbol of laziness and rest. And I really get to empty my mind, while listening to music on the hammock. Hopefully, I'll have more time to spend on that hammock. 근데 집에 항상 그런 것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I think there's a place or thing at your home, right? That you know that you have fun, that you know that you have a very peaceful time doing it or on it.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안마의자가 있다거나 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I have a lot of guitars at home, right? So I know I'll have a very relaxing time playing guitar or spending time on that, massage chair, right? 근데 뭔가 일상이 바쁘고 그러면은 아, 내가 저걸 하면 분명히 쉬고 되게 편안할 수 있을 텐데 일상이 바쁘고 마음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되게 바쁜 날은 아, 기타 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 그냥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결국에 못 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럴 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Just like 1202님 said, hopefully you will have plenty of time to spend on your hammock while listening to our broadcast and listening to different kinds of music. 좋습니다. 음악이 또 그럴 때 정말 좋죠. 1202님 함께 신청을 해 주신 곡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we'll end first half of the show. As you know, we have Indiscover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o do expect that as well. 에미 와인하우스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1202님 듣고 오겠습니다. Love is a losing game.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3: Come on, yo.
2: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6: 넘버 2,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you can check us out on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Or just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text us at the pound 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Or just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listening to this broadcast. Anything is fine. Send them all my way. Kind of got reminded me of this text message that I received yesterday from one of our cutie-nims. Is that, you know, sending a text message takes a lot of courage sometimes. 어저께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never really thought of it that way. 하지만 이런 어떤 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이게 쉬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또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 그래서 어저께 expression 배우면서 if I were something something, you know, I wouldn't something something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text message 보내주신 저의 키티님이 생각이 나네요. Okay, so the lazy song Bruno Mars, it turns out that it was requested by a couple of our cutie-nims. 스카프들은 낙타님께서 lazy song, 그 다음에 3998님도 레이지송 신청을 해 주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쿨피스님께서 설거지 얘기 들으니 저도 마지막 숟가락 입에 넣고 쟁반 그릇 옮깁니다. So you were that cutie님, 쿨피스님. Or was it somebody else? So as I have my last bite, I start... getting the dishes to the sink. 그렇군요. 상상이 갑니다. I think, you know, that is because, you know, you have young kids.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어린 어머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여유롭게 밥을 드실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I think that is, you know, really speaks for your diligence too. 감사드리고요, 골피스님. 그래도 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셔야지 이제 다이제스션에도 이제 좋으니까요. 소희님께서도 주제 생각하다가 떠오른 어제의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Lazy moment from yesterday that I suddenly thought of while thinking about today's topic. 친구에게 무슨 영상을 보내주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알고리즘에 뜬 고막 남친 이재훈 영상 보느라 1시간 훌쩍 흘려 보냈어요. 보는 내내 눈 하트 되어 있었고 계속 입꼬리 올리며 웃고 있었어요. So I meant to send a video link to my friend, but I ended up watching a whole hour watching a video of Lee Jae-hoon, the ultimate ear boyfriend, that popped up on my algorithm. 영상에서 이재훈 씨가 팬에게 감사의 의미로 옆자리까지 가서 불러주는데 제 심장이 녹는 듯 하더라고요. I couldn't stop watching his performance with my mouth turned up and probably my you know eyebrows kind of raised.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입꼬리 올리면서 웃고 있었다고. 눈 하트. Okay. I understand. 근데 뭐 그건 laziness라기보다는 your fascination for this singer. 어떤 그 이재훈 씨에 대한 어떤 집착 농담이고요. 팬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게으름은 충분히 충분히. I think we need that in our life, right? To really fall into something that we really enjoy. 그렇게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어떤 팬심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또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은 거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의 레이지니스는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재훈 씨의 당연히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쿨 곡 들어볼까요? 슬퍼지려 하기 전에.

couple of dance tunes for a mini dance parade. 소희님의 신청곡 쿨 슬픔스 그게 아니죠.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였습니다. So my bad. 이재훈 씨가 고막 남친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Of course. 이재훈's performance on one of the show titled 고막 남친. My bad, my bad. Same thing though. He is considered one of the 고막 남친, isn't he? Right. Maybe not. No. 아, 참, 이 부정확한 정보. Excuse me. 3056님께서 actually song after that for that mini dance parade was 이별 공식 by REF 두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3056님께서는 오늘 주제 관련해서 저는 여행에서 돌아와 36시간을 내리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 이때다 싶어 열흘 정도 두문불출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꿀맛이었다고. I once slept for 36 hours straight after coming back from a trip. And during COVID, I thinking this is my chance. I didn't step foot outside for about 10 days. And it was very heavenly. 그래서 오늘은 일하기 싫어, 밥 먹기도 싫어, 그냥 다 잊고 싶어라고 로 시작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sympathetic, pink martini, sympathetic죠. 그런 그 곡을 신청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곡이죠,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I think laziness라기보다는 그냥 성향이신 것 같아요. Very tendency. 네, 3056님. I felt that way too. I didn't feel very, bad during the COVID because, I stay home anyway. Didn't make that much of difference.

So, wrapping up today's lazy day theme, I think it was very fruitful discussion that we had about, what it means to be lazy and that it is okay to really be lazy. 진짜 게을러도 괜찮다라는 그렇던 게으른 날 하루쯤은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998님도 사람이 너무 자로잰 듯 네모 반듯하게만 살아간다면 몸도 정신도 버텨내기 힘든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게으름도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I don't think our body could easily endure if we just really, pressure ourselves to be kind of productive and diligent at all times. Just a moderate amount of laziness can really serve as a source of energy for life, I think. Right on, 3998님.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In Discover 4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이현우,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Indie와 discover. Indie 음악,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의 코너명을 생각하며 좋은 곡을 많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좋은 곡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we're trying to uncover some very lesser known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 I think that's what we've been doing for the past you know, 6 months or so. 아주 많은 곡들을 매주 네 곡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네 곡 준비해 왔습니다. So let's get started right away. First InDiscover artist for today is a band actually titled Dalant. D'Allant, Dalant라는 밴드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컨셉의 밴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우주 정찰대 컨셉으로 장르 구분 없는 all-rounder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다라는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So they have a concept, a space patrol concept. We are all-rounder you know, a band that covers really diverse genre of music with not much boundaries.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음악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앨범을 들어보면은 이 우주 정찰대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곡들 제목을 보면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정말 다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인데요. 오늘의 곡은 바로 Neptune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First InDiscover artist, Dalant, Neptune.

Yes, a talent, Neptune였습니다. 소희님께서 이름 좋아요, 해왕성. Yes, Neptune, 해왕성 is the farthest, you know, in the solar system right now, 그렇죠? 다른 곡들도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겁니다.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다한 번씩 듣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첫 번째, So first indie artist, indiscover artist, talent, Neptune.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for today. Another band, and a band titled 무중력이라는 이름의 밴드인데요. They are also tune-up, CJ tune-up artists, which means that they've been selected as one of the sponsored artists by CJ tune-up. 근데 설명을 이 앰비언스가 강한 사운드로 표현한다라는 이제 여느 음악가들처럼 사랑이란 주제를 다루지만 앰비언스 강한 사운드로 본인들만의 사운드로 표현한다는 그런 어떤 소개를 보내주셨는데요. So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sent in by the member of the band 무중력 기타리스트 신문철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Their signature sound is a lot of ambience. May talk about the frequent topic of love, but with their signature ambience sound. 그래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요? This is 무중력,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The song is 영원.

That was 무중력 영원 듣고 왔습니다. 스카프드루 나타님께서 오늘 주제는 스페이스인가요? 우주인가요? I didn't

intended that way, but judging from the first two songs that we listened to, that could have been the impression that you might have gotten from today's selection of songs for in this cover. 무중력도 Zero Gravity이니까요. First song was 우주 정찰대, the Space Patrol concept. 맞습니다. Yes, a lot of ambience and also space with this sound by the band 무중력. 이제 드리미한 그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뽀님께서는 목소리가 고우시다 이렇게 very soft voice and 쿨피스님 역시 love this song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뽀님께서 라디오헤드도 있고 잔나비도 있는데 또 달라서 듣기 좋네요. Right. Definitely have their own sound going with this band, 무중력. 영원이었습니다. So moving on to our third artist for in this cover segment. 김아이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고요. 백사장이라는 곡인데요.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두꺼운 나뭇가지로 발자국으로 아무리 써내려가도 움푹 패인 그 위로 덮이는 파도에 모래가 매끄럽게도 투명하게도 느껴집니다. 언제쯤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들의 바다처럼 괜찮을 수 있을까요? So whether riding with a finger or a thick branch or footsteps, the waves cover the deep hollows, making the sand feel so smooth and transparent. When will I ever be okay with things drifting in and flowing away, just like the sea? 그런 느낌을 갖고 한번 들어볼까요? 김아이입니다. 백사장.

김아이백사장이었습니다. Very nice, yes.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last artist for today. Today's in this cover segment. Maybe a little mood changer. Luna C, singer-songwriter Luna C의 곡 Easy Song, Easy Song이라는 곡인데요.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요.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기만 할까? 기다렸다는 듯 벌어지는 힘든 상황들,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민들, 다 제쳐두고 쉬운 일만 할수 없을까? 에라 모르겠다. 삶은 괴롭고 쉬운 노래나 불러보자. 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노래라고. So why the world so difficult and complicated? Can't we just set everything aside and do only easy things? You know, like who cares? Life is painful, so let's just sing an easy song. That is the motivation behind this song. 그런 의미의 곡이라고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루나 씨입니다. Easy Song.

루나씨, Easy Song, just like the title suggests.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It was a song that brings a sense of comfort just by listening to it. 어떤 곡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Easy Song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이 단순 명료함이 느껴져서 좋은 곡도 있잖아요. 이 곡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You know, while some tracks feel sort of weighed down by too many thoughts and worries, this track is just good because it offers this certain simplicity and clarity, I think, letting you just accept and feel things exactly as they are.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인디스커버 아티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Hope you enjoyed it. And Indiscover will continue next Thursday as well.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So EQ is out of here. And QT님's,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the song 추승엽 씨의 곡인데요. 요즘에 악퉁이라는 밴드의 또 리더이시죠. 추승엽 씨의 두두두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안녕하세요현대해상모델이정재입니다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건강과안전을지켜야할모든순간그것이바로현대해상의목적지입니다모두의건강하고안전한일상을향해현대해상의마음이달려갑니다마음이합니다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과함께해볼까요아이도우리도으쌰으쌰나이가들어도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을만나면모두가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3: 天涯放映厅。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hat was Like I Do by Jade Tager. Good morning, morning goovers. Today is Thursday. I'm Summer PD, and you hav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on TBS EFM.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썸머야, 너는 MBTI에서 완전 N인데, N이 아닌데 어떻게 매일 새로운 내용의 방송을 만들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Because my MBTI is ESTJ, so they would ask me, like, where does your imagination come from since you don't have any N in the alphabet of your MBTI? So I kind of had a thought about it and finally came up with the conclusion. The ideas that contribute to the daily contents that I create actually all come from my personal experiences. 매일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그런 방송 내용이나 콘텐츠는 결국에는 제가 매일 보고 느끼는 경험에서 비롯되더라고요. So I do feel like the scripts that I write sometimes seem like my personal diary, but it is what it is. As I experience more, I feel like it really helps me in creating new contents and bringing out new ideas. 그래서 요즘 생각드는 게 좋은 매일의 반복, 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So I really hope you guys also fill up your day today with those good things.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느끼시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Anyways, 오늘도 우리 모닝그룹어들의 출첵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은 무료입니다. How are you all starting your day, morning groovers? Send in your song requests along with your text message to sharp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Now, today is Thursday, so that means we will have Say What segment with none the other YGPD. 우리 YGPD님 오늘도 출연하십니다. 이따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Meanwhile, I'll be back for MG Q&A just after thi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Now on MG Q&A, we throw around ideas and see what everyone else thinks about it. It is going to build a tapestry of your choices, weaving together the diverse threads of our Morning Groovers' lives. 우리 모닝 그루브의 시그니처 코너이죠. MG Q&A, Morning Groove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Now let me throw our Morning Groovers the question for today's MG Q&A. Today we have a song mission. 오늘은 음악 미션 준비되어 있거든요. So today's song mission is this. Breakup songs. You need to send me any type of breakup songs. 오늘의 음악 미션은 이별 노래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잖아요. 이별 노래들 진짜 많죠. 얼마나 많은 이별들을 겪으셨으면 이렇게 뮤지션들이 이별 노래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I think like half of the songs that are out there are breakup songs. 노래에 나온 것들 지금 절반 이상은 다 이별 노래 아닐까요? 뭔가 사랑 노래 아니면 이별 노래? 그래서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은 이별 노래 떠오르는 거 있으면 혹은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다면 저희한테 추천 많이 해주세요. 어디로 보내냐면요. 문자 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I'm going to introduce my own breakup songs. 너무 이별 노래가 많으니까 고르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고전 이별 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get to a very classic breakup song, which is Get Out, Leave by JoJo. 제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이 JoJo의 Leave, Get Out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그래봤자 초딩이었는데. 이 노래가 완전 This is like really straightforward. It's like Get out right now. It is the end of you and me. It is too late. 이미 늦었어. 너랑 나는 이미 끝이야. 우리는 끝이라고 이렇게 또 세기를 박아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깔끔한 이별을 추구하는 JoJo 노래인데요. Here is my recommendation. This is JoJo with Leave, Get Out.

우리 3236 모닝 그루버 신규 모닝 그루버신데요. 3236 모닝 그루버 is the first person to send in the answer for today's mission. 이별 노래는 윤종신의 존니가 최고입니다. 맞아요. 정말 아주 구질구질한 노래이기도 하죠. 존니 그 사람. 막 난 이미 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자꾸 좋냐?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좋겠죠. 좋으니까 만나지.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그런 노래인데 또 이 노래 우리 그렉이 너무 이렇게 또 잘 불러줬잖아요. 제가 그렉만 만나면 이거 모창 버전으로 항상 불러주는데 Oh no, 하지마.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렉 보고 싶네요. And 9878 Morning Groover, Let Her Go by Passenger 신청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미련둥이처럼 느껴지는 감정. 백예님 적셨습니다. 엉엉이라고. But you have to let her go. 헤어졌으면 you gotta let her go. 여기 목소리 되게 간절하잖아요. Let her go.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헤어지면 미련이 남고 막 그런 거지만 결국 돌아가도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인생의 진리 아닐까 싶어요. That is my personal feelings towards breakup.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오늘 왜 이 주제를 제가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별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So send me your song recommendation when it comes to breakup songs. 계속해서 우리 모닝

그룹들의 이별곡 추천 받아볼게요. 우리 모닝그룹들께서 떠오르는 이별곡, 나의 그런 추억이 얽힌 이별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go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and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9878. 좀 보내주세요. This is Passenger with Let Her Go.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That was Leave Right Now by Will Young, requested by 2892, also known as 패션 연구하는 교수님. 출첵합니다. 항상 7시 땡 하고 듣는데 교통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못 보낼 때가 많아요. 오늘의 음악 미션, 크크. 과거 남친들과의 추억이 샤샤샥 지나가는데요. 남편 미안, 우영의 Leave Right Now 신청합니다. That's right. You gotta leave right now to meet your current husband. 이렇게 또 이별을 하셔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신 거 아니겠어요? 뭐 미안하실 거 있나요? 그쵸? 오히려 전 남자친구들에게 감사해야죠. 또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셔서 예쁜 사랑하시고 결혼도 하고 계시니까요. You better leave right now. Okay, we have more check-in messages from 민수킴 모닝그룹어, 박철원 모닝그룹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3134 모닝그룹어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모닝그룹어 썸머님과 모닝그룹어 덕분에 좋은 에너지를 받으며 출근하는 자칭 찐 애청자입니다. 3월부터 매달 한 번씩 문자를 남기는데 바로 오늘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박유진의 생일입니다. 엄마의 회사 이직으로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늘 씩씩하게 학교 잘 다니는 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쭉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하기를 바라고 아빠가 우리 아들 유진이 너무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너는 늘 최고의 아들이야라고 좀 전해주세요. 타지에서 워킹맘으로 일하는 와이프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아들이 서먼피디님처럼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Happy birthday, Eugene. Enjoy today. What a sweet message. So according to your message, your son is away in Singapore with his mom because your wife has to change her job and work there in Singapore. So you guys are split apart.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아빠가 항상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항상 아들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하면, 너무 긍정적인 아이로 잘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꼭 하나인 게 여기 메시지에서 느껴집니다. I also want to say happy birthday to your son, to your lovely son, Eugene.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는데, 오늘 생일 행복하게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통화 꼭 나누실 거죠? Thank you for sharing this. Now, moving on to MG Q&A topic. We are talking about breakup songs and I'm receiving your recommendations of those breakup songs. 우리 모닝 그룹어들 이별 노래 떠오르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5354 모닝 그룹어, a new 모닝 그룹어 texted. 이별 노래 신청드려요. 요즘 대세인 비비의 편지요. 원곡은 김광진님이지만 저는 비비님의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꼭 들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려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스템 요즘 왜 이러죠? 이 노래가 저희 시스템에 또 없네요. 비비 버전이. We don't have BB's version in our system at this moment, so we're not able to play this song for you. I'm very, very sorry. 그래도 저희 되게 솔직하지 않나요? 되게 있는 척안 하잖아요.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틀어드리고요. 우리 열정 언니께서 안녕하세요, 선머님. 굿모닝. 근데 이별 노래는 템포가 느려서 상큼한 아침엔 별로인데 영탁의 이별에 예쁘게 가능하면 틀어주기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660 하나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토이의 바램 신청해요. 가사 중에 그렇게도 소중했던 너의 얼굴은 기억조차 안 나지 않아. 크크. 대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불렀던 노래네요. 이젠 좋은 기억으로 남았지만요. So I used to sing this song when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back in college. 그렇군요. 소중했던 너의 얼굴은 정말 기억조차 나지 않죠.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면 또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니까요. 그래도 예쁜 사랑 하셨나요?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도록 제가 노래 띄워드릴게요. This is Toy with 바램, requested by 6601.

We have a message from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룹어 오늘 출첵 남겨주셨네요. 요즘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학교에선 딱히 재밌는 건 없고 사회, 과학, 도덕이 1, 2, 3교시에 줄지어 있네요. 유유, 아직도 목요일이라는 사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왜요? 사회, 과학, 도덕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 이런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2, 3교시만 들으면. 또 1, 2, 3교시 지나면 또 점심시간 아닌가요? 또 점심시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오늘 메뉴를 보면서, 아, 오늘 이거 참 맛있겠다. 동그라미 치면서. 그런 기대감에 부풀린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룹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일교차도 심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because the temperature difference these days is significant. 한 15도 정도 차이가 아직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등교 잘 하시고요. Today's mission once again is breakup songs. 오늘은 이별 노래 추천곡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For that, 다르시 모닝그룹을 texted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신청합니다. 어릴 적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이 노래가 한창 핫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뭔가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이것도 노래가 되게 신난데, 신남에도 불구하고 이별 노래이긴 하죠. 또 그때 감정을 되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but everyone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more of Morning Groove. Here is Epic High featuring Yoongjin of Casker, Love, Love, Lov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So before moving on to Say What, we have more recommendations for today's mission, breakup songs. 2934 모닝그룹어, 2487 모닝그룹어, 두 분 다 신규 모닝그룹어신데요. REF의 이별 공식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487 모닝그룹어는 이별 노래하면 REF의 이별 공식이죠.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이별은 진짜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What is like an official way to break up? 이별에 뭐 별다른 공식이 뭐가 있는지 어쨌든 이 노래 정말 명곡이죠. 또 우리 듣고 돌아와서 We are gonna move on to Say What. So here is a song going out to 2934-2487 REF 이별 공식.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The world is fast and there are many, many expressions to learn. Hope you can expand the range of your language a little bit with this segment.
3: Say what?

0: everyone, this is a segment where you get to learn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s. And for this particular segment, joining me in the studio is producer YG. Good morning.
1: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0: Sounding extra energetic today.
1: Try to be.
0: Yeah, you're trying really hard.
1: Actually, I'm very scared right now.
0: Yeah, you're really hurt. And today you're actually going to the hospital.
1: 무서워요.
0: Everyone, YG is going
1: 무서워요.
0: to be hospitalized. He's going to be hospitalized today because he needs to get a surgery. 1303 모닝 그룹 썸머님과 YG PD님 코너 오늘도 멋진 연기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 배송 반장님도 YG PD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Stay What의 텐션이 하이 텐션이네요. 수술이요? 라고
1: 네
0: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그 플라스틱 서저리 아니고요.
0: 아니요, 당연히죠. 누가 보냈나요? 갑자기 이렇게 발끈하세요? 뭐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1: 아니에요? 나 그런데
0: 어머, 그것도 요즘 그렇게 패키지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 제가 뭐 소개시켜드릴까요?
1: 페이스오프까지는 안 될 거예요.
0: 아, 그래요? 뭐 페이스오프까지는 안. 요즘 뭐 시술도 많고. 하지만 예, 그런 것 좀 관심을 좀 접어두시고 건강을 먼저 되찾으시기 네, 바랍니다.
1: 팔만 잘 고치고 올게요.
0: 네, 팔 잘 고치신 다음에 이제 미용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하네.
0: 얼마나 잘생기셨나요? 우리 그 뭐죠? 제가 밀고 있던 거 3초 하석진. 네,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네. 진짜 근데 재활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로드레이지 모닝그룹께서 YGPD님 굿모닝 오늘 팔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받기 좋은 날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날씨는 정말 좋은데.
0: 네네.
1: But the problem is that it's getting hot. Right
0: 근데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그냥 잘 받으시는 것도 네 6월 7월 되면 더 더워지니까요.
1: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0: 아리수 모닝그룹어도 진짜 얼른 나오세요. 남산 최 팀장님 YGPD님 들려주세요. 혼신의 연기 기대합니다. 아 우리 이제 팔리기 그만하고 연기나 빨리 하라고. So let's get right into it. Are you ready? Let's go.
2: (웃음) 내 여자친구는 자유로운 영화. We've been dating for 3 weeks, and I'm not still used to her, but she's beautiful. 하지만 너무 이쁘니까 어느 정도 참으면서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써머 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She said she'd be at

0: 컴퓨터 뒤로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Let me call her. 엄마 어디야? Are you still at company dinner?
1: 아 그럼 그럼. Oh my gosh, this company dinner is so much fun. I think we're about to head to the singing room right now.
0: 노래방?
1: 나 노래방 가서 또 행복한 날을 불러볼까? 몇 번이나 아, 이별을 경험하고서 나 자, 널 만나지.
0: 나 이러다 진짜 내가 이별을 응? 얘기하는 수가 있어.
1: 응?
0: 어? It's late. 어? What do you mean? 노래방 몇
1: 시인데? Hey, are you breaking up with me just because I'm going to 노래방? 아니 연애 초반 때 오빠 쿨하다고 했잖아. 정말 1억이야? 어? 어? 노래방 간다고 헤어져?
0: 그래 알았어 조심히 놀다가 들어가. Call me when you get home. 집 가면 전화하고. Summer never called that night. 이날도 또 연락 두절. 아, 또 어디야? 나 이 밤까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Where are you? Why aren't you at home yet?
1: Hey, don't be so obsessed. No 집착. 오빠 나는 말이지 집착하는 남자가 제일 질색이야.
0: 너가 집착하게 그래서 어딘데? 어딘데?
1: Hey, I'm at a very important business meeting. 이거 노는 거 아니야.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랑 중요한 저녁 자리라고. 아, Y 집합.
0: 그러고는 그녀는 또 연락 두절. This happens almost every day. 맨날 이러고 제 여자친구는 극이라서 친구도 정말 많고 저랑은 놀아주지도 않아요. She never has any time for me.
1: Oh, sorry, YG. This weekend, I have plans with my friends. Oh, next weekend, 다음 주. Sorry, I have my friend's wedding party.
0: 아니, 그럼 나는 언제 볼 건데? 아니, 우리 사귀고 있는 거 맞지? 연애하는 거 맞지?
1: Of course. 아, 그리고 일단 나는 예쁘잖아. 예뻐서 다 용서한다며. 아니야?
0: 어, 그런데, 아, no, Summer, no.
1: No? Are you saying that I'm not pretty? 지금 나 안 예쁘다는 거야? Did you just say that to my face?
0: Summer, you are pretty, but I did not sign up for this.
1: What? 오빠, 갑자기 왜 그래?
0: I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1: Sign up for what? 우리 YG PD님 이런 여자친구 어떠십니까?
0: 어 사실 제가 이렇게 화내진 않아요.
1: 어 진짜 근데 화 별로 안 내셨어요. 그냥 약간 어디야 이렇게 걱정하는 톤으로 얘기하셔가지고.
0: 어 I actually acted like I'm angry.
1: 아 okay, so that's you being angry.
0: Actually, I'm not gonna say anything if this kind of things happens to my girlfriend.
1: But like, how is it? 어떠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화 내든 안 내든.
0: 일단 싫어요.
1: 여자. 아, 싫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약속이 없는 여자가 좋으신가요? 극단적으로 다 밸런스 게임이에요. 약속이 하나도 없고 나만 바라봐주는 여자 versus a girlfriend who has so many plans like two weeks ahead.
0: 아하. 앞에 거. 전자.
1: 앞에 거. 어. 오, 전 어떨 것 같아요?
0: 근데 네. 약속이 있어도 네네. 연락이 한 뜨문뜨문 되면 괜찮아요.
1: 아,
0: if someone 약간 노래방도
1: 네네네.
0: 나왔는데
1: 네네.
0: if someone goes to 노래방 for 2차 mm-hmm. they have my girlfriend has to call me or message me like I'm going to 노래방 for second 뭐 2차.
1: Oh, like every so single
0: it,
1: hour.
0: If it's it is I'm fine with that.
1: 저는 약간 집에 갈 때만 연락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집에 잘 들어갔다 이렇게 연락해 주면 뭐 what's the problem I guess.
0: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너무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2시 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1: 왜 안 자요? 먼저 자야지. 아 걱정돼서.
0: 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아. 있다라는 약간 아 너무 집착인가 이거?
1: 아니요 뭐 남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다리시지 마시고 데리러 가시는 건 어떠세요? 괜찮죠.
0: 근데 네. 근데 가끔 그게 애매한 게
1: 근데 여자 입장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직 네. 회사 사람들이 연애하는지 모르는데
1: 그러니까요.
0: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네. 어 나 왔어 그랬는데
1: 어 맞아요.
0: 되게 민망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전 뭐 좋아합니다. 네 많이들 데리러 와 주시고요. Anyways
0: 여러분 잘 들으셨죠?
1: 네 서머 픽업하러 오세요. 여기 상암동 매봉산로 3일입니다. Anyways,

0: Today's key expression is I didn't sign up for this. I did not sign up for this. YG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So what does this mean, everyone? Take a guess.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보기 드릴게요. 1번.
1: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0: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2번.
1: 사인해 주세요. 팬입니다.
0: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죠. 네.
1: 네.
0: I did not sign up for this.
1: 좀 이따 사인해 주세요.
0: 진짜죠? 제가 팔 여기다가 사인해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So everyone, let me know the answer.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1번인지 2번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G, so much. 수술 받으시는 거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Here is 소찬이 현명한 선택.

6533 Morning Groover Stat 1번 1번 썸머님 사인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줄 서시고요. 7991 Morning Groover Stat 1번이요. 저런 여친 싫어요. 점점점 크크크. 조금 과하기는 하죠. 어떻게 이렇게 2주 3주 한 달치 약속이 다 잡혀버려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2789 Morning Groover 신규 Morning Groover신데 정답 1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The answer was number One.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가 I did not sign up for this의 정답이었습니다. I did not sign up for this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런 걸 하려고 한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뭔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고요. The expression I did not sign up for this originates from the literal act of signing up for an activity, event, or service. So in this context, to sign up means to formally agree to participate in something by registering or putting one's name on the list.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타지로 거취를 옮겨야 하는 상황 이럴 때좀 난감하죠. 이럴 때 when the job required him to move to a different city, he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저는 당연히 여기 상암동으로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주도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그리고 러닝크루에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그럴 때 I joined the running crew for a light workout. 나 가볍게 그냥 운동하려고 했는데 But it is too intense. 너무 힘들어. I did not sign up for this.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제 머리를 해줄 때 머리가 갑자기 마음에 안들때 Oh my gosh!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이 파마 뭐예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that was the expression for today's say what. 오늘 사용 많이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I hope this segment helped you guys improving your English, everyone.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and your song requests. Here is 이정현, 와!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And that was another breakup song requested by 8829 Morninggoover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우리 보건쌤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출첵해요. 이별 노래 윤도현의 사랑했나봐가 떠오르네요. 사랑했나봐. 이 노래도 진짜 인기 많았었죠. 당시에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지금 들어도 너무 좋네요. More check-in messages from 민정은님, 박혜미 모닝그룹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7988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저 아빠가 됐습니다. 아내와 항상 같이 듣고 있는데 축하해주세요. 송이야 축하해 라고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You must be thrilled and happy.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되신 건가요? 또 건강하게 순산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아이브 만나보고 싶으시겠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MG Q&A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o we are talking about breakup songs.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별 노래 하고 있네요. 아까 이렇게 막 아빠가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별 노래로 돌아오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요. 우리 안녕이 모닝그룹께서 잘못된 만남 점점점 이별 노래 중에 가장 슬프고 신나는 곡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Actually there are a lot of hype and energetic songs that turns out to be breakup songs. 제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노렸거든요. 굉장히 템포 빠르고 이런데 가사를 들으면 슬픈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막 코요테 노래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뭐 다시는 너를 만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애절하게 가사가 펼쳐지는데 노래는 막 웅짜웅짜웅짜웅짜 이렇게 막 신나고 좀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7145 모닝그룹은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신청해 주셨고요. This is another breakup song that recommended by 7145. And 2630, a new morning groover said, 이문세의 이별 이야기 신청합니다. 서머님 너무 잘해요. 영어를 점점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칭찬까지 해주셔가지고요. Thank you for your compliment. 8420 morning groover said, 거미의 부탁 듣고 싶습니다. 어릴 때 첫사랑과 헤어지고 들었던 노래네요. So what is it about first love? What is it about breaking up with first love? 다들 첫사랑과 헤어지고 노래 한 곡씩은 듣는 거 디폴트인가 봐요. 다들 첫사랑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첫사랑과 헤어지고 들었던 노래들이 확실히 지금 이 순간까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죠? So, breakup is harsh, but especially your breakup with your first love, it lingers inside your head up until nowadays for a very, very long time. 아, 이러면 또 첫사랑 추억 제가 떠올리게 또 해드려야죠. So, here is Call Me With 부탁.

So we do have a lot of breakup songs. 오늘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별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못 틀어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But we did get a lot of participation. For example, we have this one. 덕영리 모닝그룹께서 스틸하트의 She's gone out of my life. Oh, she's gone. 이 노래도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떼창할 수 있는 곡이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목청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노래. 네. 가끔씩 불러주면 또 좋아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한국에서 유독 또 유명한 노래인 거죠.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And that is it for me today, Morning Groovers. 시간 또 빨리 지나갔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덕영 리 Morning Groover. This is Steelheart with She's Gone.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

0: Mixtape 1013. Bringing the best of the best of the past. Tune in and let the music take you back.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hardworking, or are you more on the lazy side? 우리는 항상 이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살죠. I think a lot of us live with this quiet pressure that we always have to stay productive and diligent. 이 게을러지는 자신의 모습이 약간 죄책감에 들기도 하고요. 또 부지런한 다른 사람들 보면 더더욱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So whenever we catch ourselves being lazy, we start feeling guilty. And especially when we look at other people who seem endlessly disciplined and always hardworking and you know, productive. 하지만 가끔은 아 다른 사람들도 게으르구나 나처럼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다들 좀 게으른 면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약간의 안도감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Sometimes there's a strange sense of relief in realizing that everyone has a lazy side to them. And maybe that we're not the only ones struggling to, you know, get moving and motivate ourselves to get moving sometimes.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 한없이 게으른 내 모습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게으른 것이 하나의 어떤 미덕인 양. We pretend that being lazy is one of the great virtue of life. So with that spirit in mind, today is a perfect day to maybe you know, proudly confess and celebrate our lazy moment. 얼마 전에 이 소셜 미디어에서 아주 재밌는 포스팅을 봤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I saw this really interesting post on social media. 이런 내용이었는데 타이틀이 게으름 대결 하실 분. So, anyone up for laziness competition? 취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게을렀던 그 썰을 풀자는 그런 겁니다. So, kind of giving their own stories that really demonstrate their laziness. 그래서 누가 더 게으른지 한번 대회를 해볼까? 약간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글쓴 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2024년 10월에 방에 전등이 나갔는데 아직도 안 고쳤다. So this person who posted the original message said the light in my room went out in October 24 and still haven't changed it. 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럼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그냥 전등 없이 살았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고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에 못지않는 반응들이 굉장히 댓글로 많이 달렸는데 몇 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So I saw an interesting and funny post that was as good as the one you know, written by the original poster. 신혼여행 사진 정리한다고 하고 13년이 지남. I said I was gonna organize my honeymoon photos someday, and 13 years later, still untouched. 그렇군요. How about this one? 20살 때 알던 오빠가 나 좋아한다던 오빠가 중경삼님 CD 구워준 거 아직도 안 봄. 20년이 지났음. 친정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지만 그분도 나도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음. So a guy who said he liked me, it burned me a copy of Chongqing Express, 중경삼님, on CD when I was 20. Those kind of things happened a lot, you know, quite back then. 그죠? 영화 이렇게 CD에 구워주고 그런 거. Illegal이죠, of course. And I still haven't watched it, and it's been over 20 years now. It's probably sitting in my somewhere in my parents' house, probably. And in the meantime, both of us got married and moved on with life. Beautiful, beautiful, 정말 beautiful story of laziness. 근데 연인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헤어졌는데 방에 사진, 편지, 꽃다발 아직 붙어있음.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or boyfriend. Probably boyfriend in this

case, right? But the photos and letters and the bouquet presented by my boyfriend still hanging in my room because, you know, I don't feel like, you know, cleaning it up because of my laziness. I'm not sure if that is due to laziness. 그거는 약간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Maybe you have some, you know, hearts remaining for your ex.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자랑스러운 이 게으름 스토리,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또 자랑스럽게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nd us your story of your laziness. 답은 샵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 샵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채팅방 또는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레이지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애냐입니다. Lazy Days.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That was Enya Lazy Days. That was the song you heard before the commercial break. Yes, I declare that today to be lazy day. So it's okay. Actually, it's good to be lazy on a day like today. It's a good day to be lazy, right? 오늘같이 약간 비 오고 약간 흐린 날. 딱 뭔가 이렇게 게으르지고 싶은 날이라고 또 영신이님께서도 게으르고 싶은 아침입니다. Yes, I think a lot of us feel that way. 약간 뭔가 이렇게 햇빛 쨍쨍 나는 그런 날씨에는 뭔가 프로덕티브해지고 싶고 액티브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On a sunny days, you know, we feel like going out, you know, do something, you know, make ourselves busy. But today, yes, perfect weather. I think the weather is definitely helping my cause here of declaring today as a lazy day. 5750님 역시 lazy하고 take it easy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Yes, the weather is definitely helping. 1232님께서도 well, laziness is my life. 게으름은 제 일생이라 창피하게 돼요. So today is your day. 오늘 정말 임자 만났네요. 1232님. 그 laziness 스토리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o I'm asking you to send us an example that really demonstrate your, you know, laziness. 3998님께서는 저의 게으름 모멘트는 간절기 옷이나 여름 옷 입는데 아직도 행거 한 편에 경량 패딩이랑 겨울 옷들 걸려있는 게 보일 때 모은 피규어들 정리 안 하고 늘어놓기를 한참일 때 냉장고 정리 등등 많아서 창피하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도 반갑습니다. 왜냐면, yeah, I think it is, you know, pretty much everybody's habit of, you know, kind of delaying getting your coats, you know, dry cleaned and everything, right? I think, I mean, 저는 같이 놓기 때문에 어디다 둘 데가 없잖아요. 코트나 패딩 같은 거. 그래서 항상 보이는데도, 눈앞에 보이는데도, 아, 맡겨야지, 맡겨야지. 맡길 시간이 됐잖아요. 그죠? And also, 3998님 has a habit of, you know, organizing figurines. Okay. 그건 뭐 그냥 이렇게 또 늘려놓고 이렇게 딱 보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이제 낙이죠. 냉장고 정리, I think that is probably everybody's agenda, right? Have to organize a refrigerator, you know, someday, right? 감사드립니다. 3998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laziness 스토리 딱 좋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I think you know what I want. You're reading my mind.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범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숨 쉬는 모든 날.

Pumpkey, 숨쉬는 모든 날이었습니다. So lazy day and getting a lot of interesting lazy stories. 스카프드론 낙타님은 chair drop 비슷한 게 집에 있어요. 그 자체로 설명 완료. So chair drop is kind of a, I don't know, name for a chair in at your home where you kind of stack your clothes. 집에 이제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계속 옷 걸어놓는 그 의자 있죠. chair drop이라고 하죠. Yeah, that explains it. Yeah, I got it. Yes. 그렇군요. 여러분들 스토리 또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during the part 2 of the show. Here is 히사이시 조 from the 기코치로의 여름 summer.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Ringo Starr, Photograph, my song choice, song dedication to 공삼 유기님, who is celebrating the 17th anniversary of wedding next month. Find those pictures then.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보시고 17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액자라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굴피스님께서는 저의 오늘 사연은 기다리지 마세요. 사연 늦게 올리는 게으름. I think 사연을 늦게 올리는 거는 I think 게으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So Coolpiss님 says, don't wait for my story because due to my laziness, I usually post my stories very late. So late that I can introduce that, right? 약간의 그런 뭔가 hesitation 아닌가요? Hesitation. 약간 뭔가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998님께서도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방한 머리카락 돌돌이 이리저리 밀어서 모아서 붙여놓고 마무리를 안 합니다. 다음에 돌돌이 쓸 때 돼서야 떼고 새거 써요. I guess the women listeners might empathize with this even more. The hair on the room floor, I roll the sticky roller here and there to gather it all up. But I never do the finishing touch. It's only when I'm about to use the roller again, I finally peel it off and to use a fresh sheet.

couple of songs, Untitled, Chaegim Jo and the Bruno Mars, the Lazy Song. Lazy Song은 I was gonna actually pick that song, right? 근데 오늘 아마 신청곡이 그냥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So I kind of left it to our kitchen names to request it, and I was right about that. Lazy Song은 어떤 분이 신청해 주셨냐면요. 잠깐 까먹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 혹시 Lazy Song 혹시 신청해 주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오늘 좀 메시지가 많이 와서 제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게으르고 싶으나 요 며칠 집에 공사하느라고 강제적인 부지런한 삶을 산 저는 오늘 사연 들으며 마음으로만 게으름 피워볼게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I guess, you know, today is not the day for you, 헤일리님. 아, 인테리어를 하시는군요. She just posted a picture of her, one of the rooms. Wow. Right in the middle of the interior construction process right now. So, 그래요. 오늘 마음만으로 좀 약간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I think.

doing interior, right? Construction, I heard, is the most stressful thing that we can do.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본인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I think along with the moving, 이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I think you are doing that, Hailey님. But hopefully you can have some peace of mind. 마음만이라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있기를 바랍니다. 1202님께서는 저는 1011, 1013을 막 듣기 시작한 2년 전 어느 봄날 집 베란다에 해먹이 있는데 날씨 좋은 날 해먹에 누워 세상 모르게 즐거워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I remember about a couple of years ago when I just got started listening to this radio program. I remember having so much fun, having a lot of, you know, beautiful thoughts and happy thoughts while listening to the radio on a hammock on our veranda. 집 한켠에 있는 해먹은 저에게 있어서 게으름과 쉼의 상징인데 흔들거리는 해먹에서 듣는 음악 그리고 머릿속을 무념무상으로 만들기. 해먹으로 가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라며. We have a hammock on the corner of our home, and for me, hammock is a symbol of laziness and rest. And I really get to empty my mind, you know, while listening to music on the hammock. Hopefully, I'll have more time to spend on the hammock. 근데 집에 항상 그런 것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I think there's a place or thing at your home, right? That you know that you have fun, that you know that you have a very peaceful time doing it or on it.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안마의자가 있다거나 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I have a lot of guitars at home, right? So I know I'll have a very relaxing time playing guitar or, you know, spending time on that, you know, massage chair, right? 근데 뭔가 일상이 바쁘고 그러면은 아 내가 저걸 하면 분명히 쉬고 되게 편안할 수 있을 텐데 일상이 바쁘고 마음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되게 바쁜 날은 아 기타 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 그냥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결국에 못 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럴 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Just like 1202님 said, you know, hopefully you will have plenty of time to spend on your hammock while listening to our broadcast and listening to different kinds of music. 좋습니다. 음악이 또 그럴 때 정말 좋죠. 1202님 함께 신청을 해 주신 곡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we'll end first half of the show. As you know, we have In This Cover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o do expect that as well. 에미 와인하우스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1202님 듣고 오겠습니다. Love is a losing game.

0: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1: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2: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3: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T.
4: Drop it.
3: E-S.
4: Come on, yo!
2: Hello, Cuties. DJ EQ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넘버 2,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you can check us out on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Or just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text us at the pound 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stories or shoutouts, or just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listening to this broadcast. Anything is fine. Send them all my way.

way, kind of got reminded me of this text message that I received yesterday from one of our Q-tiniums, is that sending a text message takes a lot of courage sometimes. 어저께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never really thought of it that way. 하지만 이런 어떤 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이게 쉬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또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 그래서 어저께 expression 배우면서 if I were something something, I wouldn't something something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 메시지 보내주신 저의 키티님이 생각이 나네요. Okay, so the lazy song Bruno Mars. It turns out that it was requested by a couple of our cutie-nims. 스카프들은 낙타님께서 레이지송, 그 다음에 3998님도 레이지송 신청을 해 주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쿨피스님께서 설거지 얘기 들으니 저도 마지막 숟가락 입에 넣고 쟁반 그릇 옮깁니다. So you were that cutie-nim, 쿨피스님. Or was it somebody else? So, as I have my last bite, I start getting the dishes to the sink. 그렇군요. 상상이 갑니다. I think, that is because, you have young kids.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어린 어머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여유롭게 밥을 드실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I think that is, really speaks for your diligence too. 감사드리고요, 골피스님. 그래도 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셔야지 이제 다이제스션에도 이제 좋으니까요. 소희님께서도 주제 생각하다가 떠오른 어제의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Lazy moment from yesterday that I suddenly thought of while thinking about today's topic. 친구에게 무슨 영상을 보내주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알고리즘에 뜬 고막 남친 이재훈 영상 보느라 1시간 훌쩍 흘려 보냈어요. 보는 내내 눈 하트 되어 있었고 계속 입꼬리 올리며 웃고 있었어요. So, I meant to send a video link to my friend, but I ended up watching a whole hour watching a video of 이재훈, the ultimate ear boyfriend that popped up on my algorithm. 영상에서 이재훈 씨가 팬에게 감사의 의미로 옆자리까지 가서 불러주는데 제 심장이 녹는 듯 하더라고요. I couldn't stop watching. His performance with my mouth turned up and probably my eyebrows kind of raised. 그렇군요. 입꼬리 올리면서 웃고 있었다고. 눈 하트. Okay. I understand. 근데 뭐 그건 laziness라기보다는 your fascination for this singer. 어떤 그 이재훈 씨에 대한 어떤 집착 농담이고요. 팬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게으름은 충분히, 충분히. I think we need that in our life, right? To really fall into something that we really enjoy. 그렇게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어떤 팬심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또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은 거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의 레이지니스는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재훈 씨의 당연히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쿨! 곡 들어볼까요? 슬퍼지려 하기 전에.

couple of dance tunes for a mini dance parade. 소희님의 신청곡 쿨 슬픔 그게 아니죠.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였습니다. So my bad. 이재훈 씨가 고막 남친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Of course. 이재훈's performance on one of the show titled 고막 남친. My bad, my bad. Same thing though. He is considered one of the 고막 남친, isn't he? Right. Maybe not. No. 아, 참, 이 부정확한 정보. Excuse me. 3056님께서 actually, song after that, for that mini dance parade was 이별 공식 by REF. 두 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3056님께서는 오늘 주제 관련해서 저는 여행에서 돌아와 36시간을 내리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 이때다 싶어 열흘 정도 두문불출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꿀맛이었다고. I once slept for 36 hours straight after coming back from a trip. And during COVID, I thinking this is my chance. I didn't step a foot outside for about 10 days. It was very heavenly. 그래서 오늘은 일하기 싫어, 밥 먹기도 싫어, 그냥 다 잊고 싶어라고 로 시작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sympathetic, pink martini, sympathetic죠. 그런 그 곡을 신청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곡이죠,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I think laziness라기보다는 그냥 성향이신 것 같아요. Very tendency that 3056님. You know, I felt that way too. I didn't feel very, you know, bad during the COVID because, you know, I stay home anyway. Didn't make that much of difference, right? You know. 그렇게 느끼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죠? 그럼 3056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Pink Martini입니다. Sympathetic.

Wrapping up today's lazy day theme, I think it was very fruitful discussion that we had about, what it means to be lazy and that it is okay to really be lazy. 진짜 게을러도 괜찮다라는 그렇던 게으른 날 하루쯤은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998님도 사람이 너무 자로 잰 듯. 네모 반듯하게만 살아간다면 몸도 정신도 버텨내기 힘든 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게으름도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I don't think our body could easily endure if we just really, pressure ourselves to be kind of productive and diligent at all times. Just a moderate amount of laziness can really serve as a source of energy for life, I think. Right on, 3998님.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In Discover 4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이현우,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0: 올해 12살 상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Indie와 discover. Indie 음악,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의 코너명을 생각하며 좋은 곡을 많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좋은 곡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we're trying to uncover some very lesser known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 I think that's what we've been doing for the past, you know, 6 months or so. 아주 많은 곡들을 매주 네 곡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네 곡 준비해 왔습니다. So let's get started right away. First InDiscover artist for today is a band, actually. Title.

called Dalant, D'Allant, Dalant 라는 밴드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컨셉의 밴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우주 정찰대 컨셉으로 장르 구분 없는 all-rounder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다라는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So they have a concept, a space patrol concept. We are an all-rounder, you know, a band that covers really diverse genre of music with not much boundaries.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음악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앨범을 들어보면은 이 우주 정찰대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곡들 제목을 보면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정말 다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인데요. 오늘의 곡은 바로 Neptune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First in discover artist, Dalant, Neptune.

Yes, a talent, Neptune였습니다. 소희님께서 이름 좋아요, 해왕성. Yes, Neptune, 해왕성 is the farthest, in the solar system right now, 그죠? 다른 곡들도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다한 번씩 듣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첫 번째, so first indie artist, indiscover artist, talent, Neptune.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for today. Another band, and a band titled 무중력이라는 이름의 밴드인데요. They are also tune-up, CJ tune-up artists, which means that they've been selected as one of the sponsored artists by CJ tune-up. 근데 설명을 이 앰비언스가 강한 사운드로 표현한다라는 이제 여느 음악가들처럼 사랑이란 주제를 다루지만 앰비언스 강한 사운드로 본인들만의 사운드로 표현한다는 그런 어떤 소개를 보내주셨는데요. So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sent in by the member of the band 무중력 기타리스트 신문철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Their signature sound is a lot of ambience. May talk about the frequent topic of love, but with their signature ambience sound. 그래서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요? This is 무중력,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The song is 영원.

That was 무중력 영원 듣고 왔습니다. 스카프드루 나타님께서 오늘 주제는 스페이스인가요? 우주인가요? I didn't actually intend it that way, but judging from the first two songs that we listened to, that could have been the impression that you might have gotten from today's selection of songs for in this cover. 무중력도 zero gravity이니까요. First song was 우주 정찰대, the space patrol concept. 맞습니다. Yes, a lot of ambience and also space with this sound by the band 무중력. 이제 dreamy한 그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뽀님께서는 목소리가 고우시다 이렇게 very soft voice and coolpiece님 역시. Love this song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뽀님께서 라디오에도 있고 잔나비도 있는데 또 달라서 듣기 좋네요. Right, definitely have their own sound going with this band 무중력 영원이었습니다. So moving on to our third artist for in this cover segment, 김아이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고요. 백사장이라는 곡인데요.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두꺼운 나뭇가지로 발자국으로 아무리 써내려가도 움푹 패인 그 위로 덮이는 파도에 모래가 매끄럽게도 투명하게도 느껴집니다. 언제쯤 밀려오고 밀려가는 것들의 바다처럼 괜찮을 수 있을까요? So whether riding with a finger or a thick branch or footsteps, the waves cover the deep hollows, making the sand feel so smooth and transparent. When will I ever be okay with things drifting in and flowing away, just like the sea? 그런 느낌을 갖고 한번 들어볼까요? 김아이입니다. 백사장.

김아이 백사장이었습니다. Very nice. Yes.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last artist for today. Today's in this cover segment. Maybe a little mood changer. Luna C, singer-songwriter Luna C의 곡 Easy Song이라는 곡인데요.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요.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기만 할까? 기다렸다는 듯 벌어지는 힘든 상황들,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민들, 다 제쳐두고 쉬운 일만 할수 없을까? 에라 모르겠다. 삶은 괴롭고 쉬운 노래나 불러보자. 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노래라고. So why the world so difficult and complicated? Can't we just set everything aside and do only easy things? You know, like who cares? Life is painful, so let's just sing an easy song. That is the motivation behind this song. 그런 의미의 곡이라고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루나 씨입니다. Easy Song.

루나씨, Easy Song, just like the title suggests.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It was a song that brings a sense of comfort just by listening to it. 어떤 곡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Easy Song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이 단순 명료함이 느껴져서 좋은 곡도 있잖아요. 이 곡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You know, while some tracks feel sort of weighed down by too many thoughts and worries, this track is just good because it offers this certain simplicity and clarity, I think, letting you just accept and feel things exactly as they are.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인디 디스커버 아티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Hope you enjoyed it. And Discover will continue next Thursday as well.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So EQ is out of here. And QT님,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the song 추승엽 씨의 곡인데요. 요즘에 악퉁이라는 밴드의 또 리더이시죠. 추승엽 씨의 두두두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2: 首尔，我来了。
3: Yeah.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안녕하세요현대해상모델이정재입니다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건강과안전을지켜야할모든순간그것이바로현대해상의목적지입니다모두의건강하고안전한일상을향해현대해상의마음이달려갑니다마음이합니다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모델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과함께해볼까요아이도우리도으쌰으쌰나이가들어도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을만나면

That was Like I Do by Jade Tager. Good morning, morning goovers. Today is Thursday. I'm Summer PD, and you hav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on TBS EFM.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썸머야, 너는 MBTI에서 완전 N인데, N이 아닌데 어떻게 매일 새로운 내용의 방송을 만들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Because my MBTI is ESTJ, so they would ask me, like, where does your imagination come from since you don't have any N in the alphabet of your MBTI? So I kind of had a thought about it and finally came up with the conclusion. The ideas that contribute to the daily contents that I create actually all come from my personal experiences. 매일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그런 방송 내용이나 콘텐츠는 결국에는 제가 매일 보고 느끼는 경험에서 비롯되더라고요. So I do feel like the scripts that I write sometimes seem like my personal diary, but it is what it is. As I experience more, I feel like it really helps me in creating new contents and bringing out new ideas. 그래서 요즘 생각드는 게 좋은 매일의 반복, 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So I really hope you guys also fill up your day today with those good things.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잘 느끼시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그것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Anyways, 오늘도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출첵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은 무료입니다. How are you all starting your day, morning groovers? Send in your song requests along with your text message to sharp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Now, today is Thursday, so that means we will have Say What segment with none the other YGPD. 우리 YGPD님 오늘도 출연하십니다. 이따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Meanwhile, I'll be back for MG Q&A just after this.

Now on MG Q&A, we throw around ideas and see what everyone else thinks about it. It is going to build a tapestry of your choices, weaving together the diverse threads of our Morning Groovers' lives. 우리 모닝 그루브의 시그니처 코너이죠. MG Q&A, Morning Groove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Now let me throw our Morning Groovers the question for today's MG Q&A. Today we have a song mission. 오늘은 음악 미션 준비되어 있거든요. So today's song mission is this. Breakup songs. You need to send me any type of breakup songs. 오늘의 음악 미션은 이별 노래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잖아요. 이별 노래들 진짜 많죠. 얼마나 많은 이별들을 겪으셨으면 이렇게 뮤지션들이 이별 노래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I think like half of the songs that are out there are breakup songs. 노래에 나온 것들 지금 절반 이상은 다 이별 노래 아닐까요? 뭔가 사랑 노래 아니면 이별 노래? 그래서 우리 모닝그루버들 오늘은 이별 노래 떠오르는 거 있으면 혹은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다면 저희한테 추천 많이 해주세요. 어디로 보내냐면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And I'm going to introduce my own breakup songs. 너무 이별 노래가 많으니까 고르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고전 이별 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get to a very classic breakup song, which is Get Out, Leave by JoJo. 제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이 JoJo의 Leave, Get Out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그래봤자 초딩이었는데. 이 노래가 완전 This is like really straightforward. It's like Get out right now. It is the end of you and me. It is too late. 이미 늦었어. 너랑 나는 이미 끝이야. 우리는 끝이라고 이렇게 또 쐐기를 박아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깔끔한 이별을 추구하는 JoJo 노래인데요. Here is my recommendation. This is JoJo with Leave, Get Out.

우리 3236 모닝그루버 신규 모닝그루버신데요. 3236 모닝그루버 is the first person to send in the answer for today's mission. 이별 노래는 윤종신의 존니가 최고입니다. 맞아요. 정말 아주 구질구질한 노래이기도 하죠. 존니 그 사람. 막난 이미 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자꾸 좋냐?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좋겠죠. 좋으니까 만나지.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그런 노래인데 또이 노래 우리 그렉이 너무 이렇게 또잘 불러줬잖아요. 제가 그렉만 만나면 이거 모창 버전으로 항상 불러주는데 Oh no, 하지 마.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렉 보고 싶네요. And 9878 Morning Groover, Let Her Go by Passenger 신청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미련둥이처럼 느껴지는 감정. 백앤잎 적셨습니다. 엉엉이라고. But you have to let her go. 헤어졌으면 you gotta let her go. 여기 목소리 되게 간절하잖아요. Let her go.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헤어지면 미련이 남고 막 그런 거지만 결국 돌아가도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인생의 진리 아닐까 싶어요. That is my personal feelings towards breakup.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오늘 왜이 주제를 제가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별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So send me your song recommendation when it comes to breakup songs. 계속해서 우리 모닝 그루버들의 이별곡 추천 받아볼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떠오르는 이별곡, 나의 그런 추억이 얽힌 이별곡 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like free options, you can always go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9878. 좀 보내주세요. This is Passenger with Let Her Go.

That was Leave Right Now by Will Young, requested by 2892, also known as 패션 연구하는 교수님. 출첵합니다. 항상 7시 땡 하고 듣는데 교통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못 보낼 때가 많아요. 오늘의 음악 미션, 크크. 과거 남친들과의 추억이 샤샤샥 지나가는데요. 남편 미안, 우영의 Leave Right Now 신청합니다. That's right. You gotta leave right now to meet your current husband. 이렇게 또 이별을 하셔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신 거 아니겠어요? 뭐 미안하실 거 있나요? 그쵸? 오히려 전 남자친구들에게 감사해야죠. 또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또 만나셔서 예쁜 사랑하시고 결혼도 하고 계시니까요. You better leave right now. Okay, we have more check-in messages from 민수킴 모닝그룹어, 박철원 모닝그룹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3134 모닝그룹어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모닝그룹어 썸머님과 모닝그룹어 덕분에 좋은 에너지를 받으며 출근하는 자칭 찐 애청자입니다. 3월부터 매달 한 번씩 문자를 남기는데 바로 오늘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박유진의 생일입니다. 엄마의 회사 이직으로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늘 씩씩하게 학교 잘 다니는 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쭉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하기를 바라고 아빠가 우리 아들 유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너는 늘 최고의 아들이야 라고 좀 전해주세요. 타지에서 워킹맘으로 일하는 와이프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희 아들이 서먼PD님처럼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Happy birthday, Eugene. Enjoy today. What a sweet message. So according to your message, your son is away in Singapore with his mom because your wife had to change her job and work there in Singapore. So you guys are

songs. 우리 모닝 그룹어들 이별 노래 떠오르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5354 Morning Groover,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이별 노래 신청드려요. 요즘 대세인 비비의 편지요. 원곡은 김광진님이지만 저는 비비님의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꼭 들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스템 요즘 왜 이러죠? 이 노래가 저희 시스템에 또 없네요. 비비 버전이. We don't have BB's version in our system at this moment, so we're not able to play this song for you. I'm very, very sorry. 그래도 저희 되게 솔직하지 않나요? 되게 있는 척안 하잖아요.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신청곡을 보내주시거나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틀어드리고요. 우리 열정 언니께서 안녕하세요 선머님 굿모닝. 근데 이별 노래는 템포가 느려서 상큼한 아침엔 별로인데 영탁의 이별에 예쁘게 가능하면 틀어주기라고 해주셨네요. 그리고 6601 모닝그루버, 신규 모닝그루버신데 토이의 바램 신청해요. 가사 중에 그렇게도 소중했던 너의 얼굴은 기억조차 안 나지 않아. 크크. 대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불렀던 노래네요. 이젠 좋은 기억으로 남았지만요. So I used to sing this song when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back in college. 그렇군요. 소중했던 너의 얼굴은 정말 기억조차 나지 않죠.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면 또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니까요. 그래도 예쁜 사랑 하셨나요?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도록 제가 노래 띄워드릴게요. This is Toy with 바램, requested by 6601.

We have a message from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룹어 오늘 출첵 남겨주셨네요. 요즘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학교에선 딱히 재밌는 건 없고 사회, 과학, 도덕이 1, 2, 3교시에 줄지어 있네요. 유유, 아직도 목요일이라는 사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왜요? 사회, 과학, 도덕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 이런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2, 3교시만 들으면. 또 1, 2, 3교시 지나면 또 점심시간 아닌가요? 또 점심시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오늘 메뉴를 보면서, 아, 오늘 이거 참 맛있겠다. 동그라미 치면서. 그런 기대감에 부풀린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중학생 얼갈이 겉절이 모닝그룹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일교차도 심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because the temperature difference these days is significant. 한 15도 정도 차이가 아직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등교 잘 하시고요. Today's mission once again is breakup songs. 오늘은 이별 노래 추천곡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For that, 다르시 모닝그룹을 texted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신청합니다. 어릴 적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이 노래가 한창 핫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뭔가 그때 그 감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이것도 노래가 되게 신난데 신남에도 불구하고 이별 노래이긴 하죠. 또 그때 감정을 되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you, but everyone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for more of Morning Groove. Here is Epic High featuring Yoongjin of Casker, Love, Love, Lov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So before moving on to Say What, we have more recommendations for today's mission, breakup songs. 2934 모닝그룹어, 2487 모닝그룹어, 두 분 다 신규 모닝그룹어신데요. RF의 이별 공식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487 모닝그룹어는 이별 노래하면 RF의 이별 공식이죠. 듣기만 하다가 문자 보내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이별은 진짜 어떤 공식이 있을까요? What is like an official way to break up? 이별에 뭐 별다른 공식이 뭐가 있는지 어쨌든 이 노래 정말 명곡이죠. 또 우리 듣고 돌아와서 We are gonna move on to Say What. So here is a song going out to 2934-2487 RF 이별 공식.

0: Everyone, this is a segment where you get to learn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s. And for this particular segment, joining me in the studio is producer YG. Good morning.
1: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0: Sounding extra energetic today.
1: Try to be.
0: Yeah, you're trying really hard.
1: Actually, I'm very scared right now.
0: Yeah, you're really hurt. And today, you're actually going to the hospital.
1: 무서워요.
0: Everyone, YG is going
1: 무서워요.
0: to be hospitalized. He's going to be hospitalized today because he needs to get a surgery. 1303 Morning Group, Sunmon님과 YG PD님 코너 오늘도 멋진 연기 기대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우리 배송 반장님도 YG PD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Stay What의 텐션이 하이 텐션이네요. 수술이요? 라고
1: 네.
0: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아, 네. 그 플라스틱 서저리 아니고요.
0: 아니, 당연하죠. 누가 보냈나요? 갑자기 이렇게 발끈하세요? 왜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1: 아니에요? I'm not gonna do that.
0: 어머, 그것도 요즘 그렇게 패키지로 아, 요즘 많이들 아, 하시거든요.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 제가 뭐 소개시켜 드릴까요?
1: 페이스오프까지는 안 될 거예요.
0: 아, 그래요? 뭐 페이스오프까지는 요즘 뭐 시술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 좀 관심을 좀 접어두시고 건강을 먼저 되찾으시기 네, 바랍니다.
1: 팔만 잘 고치고 올게요.
0: 네, 팔 잘 고치신 다음에 이제 미용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하네.
0: 얼마나 잘생기셨나요? 우리 그 뭐죠? 제가 밀고 있던 거 3초 하석진. 네,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네. 진짜 근데 재활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1: 네.
0: 로드레이지 모닝그룹께서 YG PD님 굿모닝 오늘 팔 수술 잘 받으세요. 수술 받기 좋은 날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날씨는 정말 좋은데
0: 네네.
1: But the problem is that it's getting hard. Hot. Right
0: 근데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그냥 잘 받으시는 것도 네 아유. 6월 7월 되면 더 더워지니까요.
1: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0: 아리수 모닝그룹어도 진짜 얼른 나오세요. 남산 최 팀장님 YG PD님 들려주세요. 혼신의 연기 기대합니다. 아 우리 이제 팔리기 그만하고 연기나 빨리 하라고. So let's get right into it. Are you ready? Let's go.
1: (웃음) 내 친구는 자유로운 영혼. We've been dating for 3 weeks and I'm not still used to her, but she's beautiful. 하지만 너무 이쁘니까 어느 정도 참으면서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써머 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She said she'd be at dinner, company dinner.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Let me call her. 엄마 어디야? Are you still at company dinner?
2: 아, 그럼 그럼. Oh my gosh, this company dinner is so much fun. I think we're about to head to the singing room right now.
1: 노래방?
2: 나 노래방 가서 또 행복한 날을 불러볼까? 몇 번이나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1: 나 이러다 진짜 내가 이별을 응? 얘기하는 수가 있어.
2: 응?
1: 어? It's late. 어? What do you mean? 노래방 몇 시에?
2: Hey, are you breaking up with me just because I'm going to 노래방? 아니 연애 초반 때 오빠 쿨하다고 했잖아. 정말 1억이야? 노래방 간다고 헤어져?
1: 그래 알았어 조심히 놀다가 들어가. Call me when you get home. 집 가면 전화하고. Summer never called that night. 이날도 또 연락 두절. 아, 또 어디야? 나 이 밤까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Where are you? Why aren't you at home yet?
2: Hey, don't be so obsessed. No 집착. 오빠 나는 말이지 집착하는 남자가 제일 질색이야.
1: 너가 집착하게. 그래서 어딘데?
2: Hey, I.

0: at a very important business meeting. 이거 노는 거 아니야. 그냥 거래처 사람들이랑 중요한 저녁 자리라고. 아, YG 바보.
1: 그러고는 그녀는 또 연락 두절. This happens almost every day. 맨날 이러고 제 여자친구는 극이라서 친구도 정말 많고 저랑은 놀아주지도 않아요. She never has any time for me.
0: Oh, sorry, YG. This weekend, I have plans with my friends. Oh, next weekend, 다음 주. Sorry, I have my friend's wedding party.
1: 아니, 그럼 나는 언제 볼 건데? 아니, 우리 사귀고 있는 거 맞지? 연애하는 거 맞지?
0: Of course. 아, 그리고 일단 나는 예쁘잖아. 예뻐서 다 용서한다며. 아니야?
1: 어, 그런데, 아, no, Summer, no.
0: No? Are you saying that I'm not pretty? 지금 나 안 예쁘다는 거야? Did you just say that to my face?
1: Summer, you are pretty, but I did not sign up for this.
0: What? 오빠, 갑자기 왜 그래?
1: I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0: Sign up for what? back from the skit acting. 우리 YG PD님 이런 여자친구 어떠십니까?
1: 어, 사실 제가 이렇게 화내진 않아요.
0: 어, 진짜. 근데 화 별로 안 내셨어요. 그냥 약간 어디야 이렇게 걱정하는 톤으로 얘기하셔가지고.
1: 어, I actually acted like I'm angry.
0: 아, okay. So that's you being angry.
1: Actually, I'm not gonna say anything if this kind of things happens to my girlfriend.
0: But like, how is it? 어떠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아, 화를 내든 안 내든.
1: 일단 싫어요.
0: 여자. 아, 싫어요. 싫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약속이 없는 여자가 좋으신가요? 극단적으로 다 밸런스 게임이에요. 약속이 하나도 없고 나만 바라봐는 주는 여자 versus a girlfriend who has so many plans like two weeks ahead.
1: 아하. 앞에 거. 전자.
0: 앞에 거. 어. 오, 전 어떨 것 같아요?
1: 근데 네. 약속이 있어도 네네. 연락이 한 뜨문뜨문 되면 괜찮아요.
0: 아, if someone 아,
1: 약간 노래방도 네네네. 나왔는데 네네. if someone goes to 노래방 for 2차 they have my girlfriend has to call me or message me like I'm going to 노래방 for second 뭐 2차.
0: Oh, like every single so hour.
1: If it's it is I'm fine with that.
0: 저는 약간 집에 갈 때만 연락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집에 잘 들어갔다. 이렇게 연락해 주면 뭐 what's the problem, I guess.
1: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 너무 늦어지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 12시 1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0: 왜 안 자요? 먼저 자야지. 아, 걱정돼서.
1: 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아. 있다라는 약간 아, 너무 집착인가 이거?
0: 아니요. 뭐 남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다리시지 마시고 데리러 가시는 건 어떠세요? 어, 괜찮죠.
1: 근데 네. 근데 가끔 그게 애매한 게
0: 근데 여자 입장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직 네. 회사 사람들이 연애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네. 어, 나 왔어 그랬는데
0: 어, 맞아요.
1: 되게 민망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전 뭐 좋아합니다. 네, 많이들 데리러 와 주시고요. Anyways,
1: 여러분 잘 들으셨죠?
0: 네, 서머 픽업하러 오세요. 여기 상암동 매봉산로 3일입니다. Anyways, today's key expression is I didn't sign up for this. I did not sign up for this. YG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죠. So what does this mean, everyone? Take a guess. 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보기 드릴게요. 1번.
1: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0: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2번.
1: 사인해 주세요. 팬입니다.
0: 어,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죠. 네. 네. I did not sign up for this.
1: 좀 이따 사인해 주세요.
0: 어, 진짜죠? 제가 팔 여기다가 사인해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So everyone, let me know the answer. I did not sign up for this. 무슨 뜻인지 1번인지 2번인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G, so much. 수술 받으시는 거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Here is 소찬이 현명한 선택.

6533 Morning Groover Set 1번 1번 썸머님 사인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제가 사인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분줄 서시고요. 7991 Morning Groover Set 1번이요. 저런 여친 싫어요. 점점점. 크크크. 조금 과하기는 하죠. 어떻게 이렇게 2주, 3주, 한 달치 약속이 다 잡혀버려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2789 Morning Groover 신규 Morning Groover신데 정답 1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The answer was Number one,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가 I did not sign up for this의 정답이었습니다. I did not sign up for this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이런 걸 하려고 한게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뭔가 기대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고요. The expression I did not sign up for this originates from the literal act of signing up for an activity, event, or a service. So in this context, to sign up means to formally agree to participate in something by registering or putting one's name on the list.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타지로 거취를 옮겨야 하는 상황, 이럴 때좀 난감하죠. 이럴 때 when the job required him to move to a different city, he said, I did not sign up for this. 갑자기 이사를 하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저는 당연히 여기 상암동으로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주도라고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그리고 러닝크루에 가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그럴 때 I joined the running crew for a light workout. 나 가볍게 그냥 운동하려고 했는데 But it is too intense. 너무 힘들어. I did not sign up for this.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제 머리를 해줄 때, 머리가 갑자기 마음에 안들 때, Oh my gosh!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이 파마 뭐예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that was the expression for today's say what. 오늘 사용 많이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에요. I did not sign up for this!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I hope this segment helped you guys improving your English, everyone. Stay tuned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to introduce more.

And that was another breakup song requested by 8829 Morning Groover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우리 보건쌤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출첵해요. 이별 노래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가 떠오르네요. 사랑했나 봐. 이 노래도 진짜 인기 많았었죠. 당시에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지금 들어도 너무 좋네요. More check-in messages from 민정은님, 박혜미 모닝그룹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7988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저 아빠가 됐습니다. 아내와 항상 같이 듣고 있는데 축하해주세요. 송이야 축하해 라고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You must be thrilled and happy.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되신 건가요? 또 건강하게 순산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아이브 만나보고 싶으시겠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MG Q&A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o we are talking about breakup songs.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별 노래 하고 있네요. 아까 이렇게 막 아빠가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별 노래로 돌아오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한데요. 우리 안녕이 모닝그룹 밖에서 잘못된 말

번은 김한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 신청해 주셨고요. This is another breakup song that recommended by 7145. And 2630, A New Morning Groover said, 이문세의 이별 이야기 신청합니다. 사모님 너무 잘해요. 영어를 점점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칭찬까지 해주셔가지고요. Thank you for your compliment. 8420 Morning Groover said, 거미의 부탁 듣고 싶습니다. 어릴 때 첫사랑과 헤어지고 들었던 노래네요. So what is it about first love? What is it about breaking up with first love? 다들 첫사랑과 헤어지고 노래 한 곡씩은 듣는 거 디폴트인가 봐요. 다들 첫사랑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첫사랑과 헤어지고 들었던 노래들이 확실히 지금 이 순간까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죠? So, breakup is harsh, but especially your breakup with your first love, it lingers inside your head up until nowadays for a very, very long time. 아, 이러면 또 첫사랑 추억 제가 떠올리게 또 해드려야죠. So here is Call Me With 부탁.

So we do have a lot of breakup songs. 오늘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별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못 틀어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But we did get a lot of participation. For example, we have this one. 덕영 리 모닝 그룹께서 Steel Heart의 She's gone out of my life. Oh, she's gone. 이 노래도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떼창할 수 있는 곡이죠. 하지만 뒤로 갈수록 목청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노래. 네. 가끔씩 불러주면 또 좋아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요. 한국에서 유독 또 유명한 노래인 거죠.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And that is it for me today, Morning Groovers. 시간 또 빨리 지나갔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in the morning.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덕영 리 Morning Groover. This is Steel Heart with She's Gone. This has been Summer PD.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

0: TBS EFM。
1: Soul Smarts。

하지만 가끔은 아, 다른 사람들도 게으르구나, 나처럼.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다들 좀 게으른 면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될때 약간의 안도감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Sometimes there's a strange sense of relief in realizing that everyone has a lazy side to them. And maybe that we're not the only ones struggling to, get moving and motivate ourselves to get moving sometimes.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 한없이 게으른 내 모습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게으른 것이 하나의 어떤 미덕인 양. Pretend that being lazy is one of the great virtue of life. So with that spirit in mind, today is a perfect day to maybe proudly confess and celebrate our lazy moment. 얼마 전에 이 소셜 미디어에서 아주 재밌는 포스팅을 봤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I saw this really interesting post on social media. 이런 내용이었는데 타이틀이 게으름 대결 하실 분. So anyone up for laziness competition? 취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게을렀던 그 썰을 풀자는 그런 겁니다. So kind of giving their own stories that really demonstrate their laziness. 그래서 누가 더 게으른지 한번 대회를 해볼까? 약간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글쓴 분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2024년 10월에 방에 전등이 나갔는데 아직도 안 고쳤다. So, this person who posted the original message said, "The light in my room went out in October 24, and still haven't changed it." 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럼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그냥 전등 없이 살았다는 얘기네요. 왜냐면 고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에 못지않는 반응들이 굉장히 댓글로 많이 달렸는데 몇 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So I saw an interesting and funny post that was as good as the one written by the original poster. 신혼여행 사진 정리한다고 하고 13년이 지남. I said I was gonna organize my honeymoon photos someday, and 13 years later, still untouched. 그렇군요. How about this one? 20살 때 알던 오빠가 나 좋아한다던 오빠가 중경삼님 CD 구워준 거 아직도 안 봄. 20년이 지났음. 친정 어딘가에 있을 텐데, 하지만 그분도 나도 각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음. So a guy who said he liked me, it burned me a copy of Chungking Express, 중경삼님, on CD when I was 20. Those kind of things happened a lot, quite back then. 그죠? 영화 이렇게 CD에 구워주고 그런 거. Illegally, of course. And I still haven't watched it, and it's been over 20 years now. It's probably sitting in my somewhere in my parents' house, probably. And in the meantime, both of us got married and moved on with life. Beautiful, beautiful, 정말 beautiful story of laziness. 근데 연인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헤어졌는데 방에 사진, 편지, 꽃다발 아직 붙어 있음. I broke up with my girlfriend or boyfriend. Probably boyfriend in this case, right? But the photos and letters and bouquet presented by my boyfriend still hanging in my room because, I don't feel like, cleaning it up because of my laziness. I'm not sure if that is due to laziness. 그거는 약간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약간의 그런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Maybe you have some, hearts remaining for your ex.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자랑스러운 이 게으름 스토리,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또 자랑스럽게 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nd us your story.

of your laziness. 답은 #1013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채팅방 또는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시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레이지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애냐입니다. Lazy Days.

Laziness is my life. 게 이름은 제 일생이라 창피하게 돼요. So today is your day. 오늘 정말 임자 만났네요. 1232님. 그 laziness 스토리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o I'm asking you to send us an example that really demonstrate your, laziness. 3998님께서는 저의 게으름 모멘트는 간절기 옷이나 여름 옷 입는데 아직도 행거 한 편에 경량 패딩이랑 겨울 옷들 걸려있는 게 보일 때. 모은 피규어들 정리 안 하고 늘어놓기를 한참일 때. 냉장고 정리 등등 많아서 창피하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도 반갑습니다. 왜냐면, yeah, I think it is, pretty much everybody's habit of, kind of delaying getting your coats, dry cleaned and everything, right? I mean, 저는 같이 놓기 때문에 어디다 둘 데가 없잖아요. 코트나 패딩 같은 거. 그래서 항상 보이는데도, 눈앞에 보이는데도, 아, 맡겨야지, 맡겨야지. 맡길 시간이 됐잖아요. 그죠? And also, 3998님 has a habit of, organizing figurines. 오케이. 그건 뭐 그냥 이렇게 또 늘려놓고 이렇게 딱 보기도 하고 그런 게또 이제 낙이죠. 냉장고 정리, I think that is probably everybody's agenda, right? Have to organize a refrigerator, someday, right? 감사드립니다. 3998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laziness 스토리 딱 좋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I think you know what I want. You're reading my mind.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범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숨 쉬는 모든 날.

Pumpkin 숨쉬는 모든 날이었습니다. So lazy day and getting a lot of interesting lazy stories. 스카프드론 낙타님은 체어드롭 비슷한 게 집에 있어요. 그 자체로 설명 완료. So chairdrop is a kind of a I don't know name for a chair in at your home where you kind of stack your clothes. 집에 이제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계속 옷 걸어놓는 그 의자 있죠. 체어드롭이라고 하죠. Yeah, that explains it. Yeah, I got it. Yes. 그렇군요. 여러분들 스토리 또 계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we'll be back with the weather report during the part 2 of the show. Here is Hisaishi Joe from the 기쿠치로의 여름 summer.

Ringo Starr, Photograph, my song choice, song dedication to 03 Yuginim, who is celebrating the 17th anniversary of wedding next month. Find those pictures then.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보시고 17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액자라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 아니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굴피스님께서는 저의 오늘 사연은 기다리지 마세요. 사연 늦게 올리는 게으름. I think 사연을 늦게 올리는 거는 I think 게으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So Coolpiece님 says, don't wait for my story because due to my laziness, I usually post my stories very late. So late that I can introduce that, right? 약간의 그런 뭔가 hesitation 아닌가요? Hesitation? 약간 뭔가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998님께서도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방한 머리카락 돌돌이 이리저리 밀어서 모아서 붙여놓고 마무리를 안 합니다. 다음에 돌돌이 쓸 때 돼서야 떼고 새 거 써요. I guess the women listeners might empathize with this even more. The hair on the room floor, I roll the sticky roller here and there to gather it all up. But I never do the finishing touch. It's only when I'm about to use the roller again, I finally peel it off and to use a fresh sheet. 그래도 이렇게, although you don't finish it off, right? I think it is due to your diligence that you do the cleaning. Use the sticky roller to clean up the hair. 일단 뭐 이렇게 머리카락을 치우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근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면하십니다. Ben also said that he often put off doing dishes. I think, yeah, I don't think we can, account your laziness for that, I think. I think just that is just human nature and a human tendency to postpone doing the dishes.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I remember one of the listeners sending in a story, right? 굉장히 이게 다른 성향의 분이신데 He's so diligent. He or she was so diligent that he does the dishes right away. 진짜 먹고 난 다음에 바로

couple of songs, Untitled, Chaegimjo, and the Bruno Mars, the Lazy Song. Lazy Song은 I was gonna actually pick that song, right? 근데 오늘 아마 신청곡이 그냥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So I kind of left it to our kitchen names to request it, and I was right about that. Lazy Song은 어떤 분이 신청을 해주셨냐면요. 잠깐 까먹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 혹시 Lazy Song 혹시 신청해주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오늘 좀 메시지가 많이 와서 제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헤일리님께서는 게으르고 싶으나 요 며칠 집에 공사하느라고 강제적인 부지런한 삶을 산 저는 오늘 사연 들으며 마음으로만 게으름 피워볼게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I guess, you know, today is not the day for you, 헤일리님. 아, 인테리어를 하시는군요. She just posted a picture of her, one of the rooms. Wow. Right in the middle of the interior construction process right now. So, 그래요. 오늘 마음만으로 좀 약간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I think, doing interior, right? Construction, I heard is the most stressful thing that we can do.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본인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I think along with the moving, 이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 중에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I think you are doing that, Hailey님. But hopefully you can have some peace of mind. 마음만이라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있기를 바랍니다. 1202님께서는 저는 1012-1013을 막 듣기 시작한 2년 전 어느 봄날 집 베란다에 해먹이 있는데 날씨 좋은 날 해먹에 누워 세상 모르게 즐거워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I remember about a couple of years ago when I just got started listening to this radio program. I remember having so much fun, having a lot of, you know, beautiful thoughts and happy thoughts while listening to the radio on a hammock. On our veranda. 집 한켠에 있는 해먹은 저에게 있어서 게으름과 쉼의 상징인데 흔들거리는 해먹에서 듣는 음악 그리고 머릿속을 무념무상으로 만들기 해먹으로 가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라며 We have a hammock on the corner of our home and for me hammock is a symbol of laziness and rest. And I really get to empty my mind, you know, while listening to music on the hammock. Hopefully, I'll have more time to spend on.

해먹. 근데 집에 항상 그런 것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I think there's a place or thing at your home, right? That you know that you have fun, that you know that you have a very peaceful time doing it or on it.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안마의자가 있다거나 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I have a lot of guitars at home, right? So I know I'll have a very relaxing time playing guitar or spending time on that, massage chair, right? 근데 뭔가 일상이 바쁘고 그러면은 아, 내가 저걸 하면 분명히 쉬고 되게 편안할 수 있을 텐데 일상이 바쁘고 마음이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되게 바쁜 날은 아, 기타 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 그냥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결국에 못 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럴 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거든요. Just like 1202님 said, hopefully you will have plenty of time to spend on your hammock while listening to our broadcast and listening to different kinds of music. 좋습니다. 음악이 또 그럴 때 정말 좋죠. 1202님 함께 신청을 해 주신 곡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we'll end first half of the show. As you know, we have In This Cover coming up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o do expect that as well. 에미 와인하우스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1202님 듣고 오겠습니다. Love is a losing game.

Part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at 2 a.m. YouTube's liv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r come to TBS EFM YouTube channel directly, you can check us out on 보이는 라디오 또 채팅으로 함께 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Or just 문자도 가능합니다.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text us at the pound 1013 for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messages. Song requests, the stories or shout-outs, or just a simple message that you are listening to this broadcast. Anything is fine. Send them all my way. Kind of got reminded me of this text message that I received yesterday from one of our cutinims. Is that, you know, sending a text message takes a lot of courage sometimes. 어저께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never really thought of it that way. 하지만 이런 어떤 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이게 쉬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또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 그래서 어저께 expression 배우면서 if I were something something, you know, I wouldn't something something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text message 보내주신 저의 키티님이 생각이 나네요. Okay, so the lazy song Bruno Mars. It turns out that it was requested by a couple of our cutie-nims.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lazy song, 그 다음에 3998님도 lazy song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쿨피스님께서 설거지 얘기 들으니 저도 마지막 숟가락 입에 넣고 쟁반 그릇 옮깁니다. So you were that 큐티님, 쿨피스님, or was it somebody else? So as I have my last bite, I start getting the dishes to the sink. 그렇군요. 상상이 갑니다. I think you know that is because you know you have young kids.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어린 어머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여유롭게 밥을 드실 수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I think that is you know really speaks for your diligence too. 감사드리고요, 골피스님. 그래도 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드셔야지 이제 다이제스션에도 이제 좋으니까요. 소희님께서도 주제 생각하다가 떠오른 어제의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Lazy moment from yesterday that I suddenly thought of while thinking about today's topic. 친구에게 무슨 영상을 보내주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알고리즘에 뜬 고막 남친 이재훈 영상 보느라 1시간 훌쩍 흘려 보냈어요. 보는 내내 눈 하트 되어 있었고 계속 입꼬리 올리며 웃고 있었어요. So I meant to send a video link to my friend, but I ended up watching a whole hour watching a video of 이재훈, the ultimate ear boyfriend that popped up on my algorithm. 영상에서 이재훈 씨가 팬에게 감사의 의미로 옆자리까지 가서 불러주는데 제 심장이 녹는 듯 하더라고요. I couldn't stop watching his performance with my mouth turned up and probably my you know eyebrows kind of raised. 그렇군요. 그렇군요. 입꼬리 올리면서 웃고 있었다고. 눈 하트. Okay. I understand. 근데 뭐 그건 laziness라기보다는 your fascination for this singer. 어떤 그 이재훈 씨에 대한 어떤 집착 농담이고요. 팬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게으름은 충분히 충분히. I think we need that in our life, right? To really fall into something that we really enjoy. 그렇게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고 어떤 팬심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또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은 거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의 레이지니스는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재훈 씨의 당연히 곡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쿨 곡 들어볼까요? 슬퍼지려 하기 전에.

couple of dance tunes for a mini dance parade. 소희님의 신청곡, Cool 슬픔스. 그게 아니죠.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였습니다. So, my bad. 이재훈 씨가 고막 남친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Of course. 이재훈's performance on one of the show titled 고막 남친. My bad, my bad. Same thing though. He is considered one of the 고막 남친, isn't he? Right? Maybe not. No. 아, 참, 이 부정확한 정보. Excuse me. 3056님께서 actually, song after that for that mini dance parade was 이별 공식 by REF 두곡 연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3056님께서는 오늘 주제 관련해서 저는 여행에서 돌아와 36시간을 내리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 이때다 싶어 열흘 정도 두문불출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꿀맛이었다고. I once slept for 36 hours straight after coming back from a trip. And during COVID, I thinking this is my chance. I didn't step foot outside for about 10 days. And it was very heavenly. 그래서 오늘은 일하기 싫어, 밥 먹기도 싫어, 그냥 다 잊고 싶어라고 로 시작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sympathetic. 핑크 마티니, 심파티크죠. 그런 그 곡을 신청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곡이죠,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I think laziness라기보다는 그냥 성향이신 것 같아요. Very I, tendency that 3056님. You know, I felt that way too. I didn't feel very, bad during the COVID because, I stay home anyway. Didn't make that much of difference, right? 그렇게 느끼신 분 많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죠? 그럼 3056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핑크 마티니입니다. 심파틱.

Welcome to InDiscover. InDiscover is a word combining indie and discover. Indie와 discover. Indie 음악, 발견, 숨은 명곡을 발견하다라는 의미의 코너명을 생각하며 좋은 곡을 많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좋은 곡들을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we're trying to uncover some very lesser known gems in the Korean indie scene. I think that's what we've been doing for the past you know, 6 months or so. 아주 많은 곡들을 매주 네 곡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네 곡 준비해 왔습니다. So let's get started right away. First InDiscover artist for today is a band actually titled Dalant. D'Allant, Dalant라는 밴드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컨셉의 밴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우주 정찰대 컨셉으로 장르 구분 없는 all-rounder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다라는 설명을 보내주셨는데요. So they have a concept, a space patrol concept. We are all-rounder you know, a band that covers really diverse genre of music with not much boundaries. 그래서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음악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앨범을 들어보면은 이 우주 정찰대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곡들 제목을 보면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정말 다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인데요. 오늘의 곡은 바로 Neptune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First InDiscover artist, Dalant, Neptune.

Yes, a talent, Neptune였습니다. 소희님께서 이름 좋아요, 해왕성. Yes, Neptune, 해왕성 is the farthest, you know, in the solar system right now, 그죠? 다른 곡들도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다한 번씩 듣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첫 번째, so first indie artist, indiscover artist, talent, Neptune.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indiscover artist for today. Another band, and a band titled 무중력이라는 이름의 밴드인데요. They are also tune-up, CJ tune-up artists, which means that they've been selected as one of the sponsored artists by CJ tune-up. 근데 설명을 이 앰비언스가 강한 사운드로 표현한다라는 이제 여느 음악가들처럼 사랑이란 주제를 다루지만 앰비언스 강한 사운드로 본인들만의 사운드로 표현한다는 그런 어떤 소개를 보내주셨는데요. So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sent in by the member of the band 무중력 기타리스트 신문철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Their signature sound is a lot of ambience. May talk about the frequent topic of love, but with their signature ambience sound.

That was 무중력 영원 듣고 왔습니다. 스카프드루 나타님께서 오늘 주제는 스페이스인가요? 우주인가요? I didn't actually intend it that way, but judging from the first two songs that we listened to, that could have been the impression that you might have gotten from today's selection of songs for in this cover. 무중력도 zero gravity이니까요. First song was 우주 정찰대, the space patrol concept. 맞습니다. Yes, a lot of ambience and also space with this sound by the band 무중력. 이제 dreamy한 그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뽀님께서는 목소리가 고우시다 이렇게 very soft voice and 쿨피스님 역시. Love this song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뽀님께서 라디오헤드도 있고 잔나비도 있는데 또 달라서 듣기 좋네요. Right, definitely have their own sound going with this band 무중력 영원이었습니다. So moving on to our third artist for in this cover segment, 김아이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고요. 백사장이라는 곡인데요.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두꺼운 나뭇가지로

김아이 백사장이었습니다. Very nice, yes.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last artist for today. Today's in this cover segment. Maybe a little mood changer. Luna C, singer-songwriter Luna C의 곡 Easy Song, Easy Song이라는 곡인데요.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요. 세상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기만 할까? 기다렸다는 듯 벌어지는 힘든 상황들,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민들, 다 제쳐두고 쉬운 일만 할수 없을까? 에라 모르겠다. 삶은 괴롭고 쉬운 노래나 불러보자. 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노래라고. So why the world so difficult and complicated? Can't we just set everything aside and do only easy things? You know, like who cares? Life is painful, so let's just sing an easy song. That is the motivation behind this song. 그런 의미의 곡이라고 이렇게 설명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루나 씨입니다. Easy song.

루나씨, Easy Song. Just like the title suggests.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It was a song that brings a sense of comfort just by listening to it. 어떤 곡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과 또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Easy Song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이 단순 명료함이 느껴져서 좋은 곡도 있잖아요. 이 곡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You know, while some tracks feel sort of a weighed down by too many thoughts and worries, this track is just good because it offers this certain simplicity and clarity, I think, letting you just accept and feel things exactly as they are.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인디스커버 아티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Hope you enjoyed it. And Indiscover will continue next Thursday as well.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our program. So EQ is out of here. And QT님's, remember to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the song 추승엽 씨의 곡인데요. 예전에 악퉁이라는 밴드의 또 리더이시죠. 추승엽 씨의 두두두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Ketchup's a potato fries. Ketchup, ketchup, ketchup, ketchup. That was Blondie with One Way or Another. Good morning, morning goobers. Today is Friday, the 22nd of May. Happy Friday, everyone. Weekend is just around the corner. So let's enjoy this moment to the max. 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이 뭔가 다 돈으로 보이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0: 많잖아요. 그리고 애정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또그 애정이 세상의 전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또 결핍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요, 결국 그것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I mean, we've all been there, right? That moment where you know the obsession is not really helping, but you just can't put it down. It's really hard. And what gets me is how quiet that shift has to be. Not a dramatic letting go, just a small loosening. 힘을 살짝만 빼는 거죠. And sometimes that is the hardest thing to do, I know, because it can feel like giving up completely. But it is actually the opposite. It is finally giving yourself a chance, a new space to get things started for new. 그러니까 좀 나의 결핍, 내가 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조금 내려놓을까? 이런 마음가짐이 가끔씩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morning groovers, how are you all spending this lovely, nice, and shiny bright Friday morning? 오늘 날씨 좀 좋지 않나요? 아침에 해도 쨍쨍하고 공기도 깨끗한 것 같고요. 다들 아침 어떻게 바쁘게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바쁘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So, you're tuned into the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today. Yes, we are live in the studio.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로 가셔서 검색창에 TBS EFM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So find us on YouTube by searching for TBS EFM on YouTube to watch me live. 여러분들이 어떤 금요일을 보내고 계신지, 어떤 주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늘 궁금한 저를 위해서 오늘도 열일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1013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let me know what you're up to, your plans for the weekend, or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share with me by sending in that text message to sharp 1013 for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We're all in pretty good mood right now in the studio. At least I am. 오늘 지금 기분 되게 좋고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도 기분 너무 좋아 보이시고, 우리 이정규 감독님. 또 이렇게 또 방긋방긋 웃고 계세요. 모닝그루브 덕분에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금 시간이 굉장히 또 소중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이정규 감독님. Okay, now it is time to check out our morning groovers messages. 우리 또 스튜디오의 상황을 전해드렸으니까, let me go through your messages right now. 우리 워터탱크님 오셨네요. 생금생금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요. 워터탱크 덕분에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장님, 안녕하십니까? 뭔가 격려해야 될것 같아요. 굿모닝, 생금생금이라고 보내주셨고, 닥터 페이퍼 is here. 해피라이프님, 우리 체육부장님. 뭐야? 텐션 오늘 왜 이래요?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 체육부장님 오늘 비장하십니다. What are you up to? What type of exercise are you up to today? 오늘 어떤 운동 하셨어요? 알려주시고요. 오늘 이 텐션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우리 상민님도 오셨네요. 모그님들, 굿모닝 상민님, 반가워요. 어서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모닝그루버들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어서들 들어오시고요. Please join the party. 여러분들의 파티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it is time for MG Q&A, but first, after a brief word from our sponsors.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예스, this is our daily segment, everyone. I ask you guys a question here, and your job is to answer my question throughout the entire program. 여러분들 즉각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2시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네, our daily segment MG Q&A 시간입니다. So here goes today's question, everyone. Listen up, 귀쫑긋쫑긋 들어주세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re obsessed with right now, or if you're not really obsessed with anything? Maybe talk about something that you used to be completely obsessed with.
2: 여러분들이 현재 집착하는 건
0: 혹은

나 집착하는 거 딱히 없는데요? 싶으신 분들은 한때, 왕년에 내가 좀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Something that used to be completely fixated on. So what are those? 지금 뭐 집착하는 게 있으면 또 알려주셔도 좋고요. Maybe some people might be fixated with, going on a diet, or maybe their skincare. Their past lover, I don't know. 구남친, 구여친한테 집착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집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If you're a complete, clean person, maybe you might be a little obsessed with cleaning. And speaking of cleaning, actually, let me tell you guys about the things that I'm really obsessed with. So, 저 같은 경우에는요, I'm completely obsessed with the hair that falls out after shower and drying my hair. So, no matter how busy I am, no matter how rushed I am, I absolutely have to vacuum it all up before leaving the house. And that is what I'm obsessed with. 그러니까 샤워하고 머리 말리면 제 머리카락이 좀 길잖아요. 그게 막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집 바닥이 또 되게 하얘요. 그래서 그게 막 머리카락이 보이면 그렇게 참을 수가 없어서 진짜 약간 간당간당 도착할 것 같은데, 아, 나 늦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도 저는 무조건 청소기를 돌리고 나갑니다. 그 머리카락이 떨어진 부분만이라도요. 머리카락만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And I guess my obsession is pretty strong because when I'm watching TV, for example, while lying down on my couch, and if I see some hair falling on the ground, I would pick that up. 그래서 집에서 맨날 머리카락 줍고 있습니다. 뭐 이삭 줍기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보이면 즉시 줍는 저. 그래서 돌돌이 같은 거 항상 꺼내놓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대머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머리가 안 나오긴 할 텐데, 뭐 어쨌든 머리가 길어질수록 그 머리카락이 더잘 보여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세요? What about you guys? Is there anything that you guys are a little obsessed with? I know that obsession is a strong word. So, let's talk about the things that you might be a little obsessed with. 우리 박은희 팀장님과 이정규 팀장님께서는 어떤 거에 집착을 좀 하실까요?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야말로 뭐 집착하는 게 전혀 인생에서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 너무 생각이 짧았네요. 마라탕에 집착하시는 거 맞네. 마라탕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네, 맞네. 요즘에 같이 마라탕을 안 먹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마라탕에 맛자만 꺼내도 무서운 게 바로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죠. 건강하게 드시고요. 예, 건강 항상 중요하니까. 우리 이정규 팀장님은 요즘 미라클 모닝에 집착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So I think our engineer, 이정규 팀장님, is kind of obsessed with that miracle morning because it's making him feel good. 어때요? 느낌 너무 좋죠? 하루가 막 늘어난 그 느낌 즐기세요. 하셨죠? Okay, morning viewers. Send us your answers for this question. What are you obsessed with?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 혹은 집착했던 것 무엇인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Here is Marie say, the more you ignore me, the closer I get. Ooh, creepy.

Friday morning, and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m Summer, and here'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Skies will start off mostly cloudy across the country, but conditions will gradually clear from the morning onward. However, in some areas, including Jeju Island, rain may continue in the afternoon. Showers will linger through the early morning along the east coast and mountainous regions of Gangwon, as well as the northeastern mountains of Gyeongbuk. Jeju may also see occasional rain between the morning and afternoon hour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2 to 1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17 to 27 degrees Celsius, staying close to seasonal averages. For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climb to around 24 degrees Celsius in Seoul and Gwangju, 23 degrees Celsius in Sejong, 21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Daegu, and 22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Jeju. Fine dust levels are expected to remain in the good range nationwide, bringing clear and comfortable ai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6.4 degrees Celsius. And that is your weather update for now. Have a wonderful day ahead. So, Morning Groovers, recap on today's question. What are you obsessed with or what are you obsessed with?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 혹은 과거에 집착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주제입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t's now check out your answers. Benny from the Philippines. Hello, Benny. TGIF to you also. And Benny answered, for me, short clips and wrestling and then new music. Wow, you must be obsessed with so many things. Short clips, of course, we are all obsessed with that every single time, right? You find peace when you're laid down in bed after your whole entire day just going through the reels. It's a pretty relaxing feeling, isn't it? 너무 좋아요, 저도. And wrestling, is that your hobby or something? And then listening to new music. Nice. I used to be obsessed with music too, but these days, not quite. I just want to make my ears to rest a little bit these days. So compared to how much I used to listen to the music back in the days, I don't listen to it that much. But if music is giving you peace, like Benny, go for it. I think those are good obsession, Benny. Good obsession. 우리 흐물흐물님, 안녕하세요. Looks like you're a new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모닝 그룹에 오신 걸 일단 대환영 드리고요. 문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펜에 집착합니다. 일할 때 쓰던 볼펜 꼭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잉크가 다 닳도록 씁니다. Wow, I'm obsessed with pens. The ballpoint pen I use for work absolutely has to be back in its exact spot. I always use them until the very last drop of ink is completely gone. Some people are obsessed with pens, I know. 이 펜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글씨를 쓸 때 이 펜에 따라서 글씨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거든요. So I think I get influenced by pens when it comes to writing things nicely. 그래서 이 펜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펜도 진짜 가격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지인분한테 펜 한번 선물한 적 있는데 막 몇만 원대도 있고 막 되게 비싼 것도 많고 근데 그만큼 또 잘 나오고 되게 펜 퀄리티가 좋은가 봐요. And you know like those people who has to put everything in the right spot for everything? 각도까지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let's just say you're out in a restaurant and in Korean restaurants they give you some tissues to wipe out your hands. 물티슈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거 이렇게 손으로 다 닦고 나가지고 이렇게 저는 아무데나 팍 놓는데 어떤 사람들은 what they would do is they would fold the tissue into a rectangle shape and then just put it right beside them with the right angle.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휴지를 이렇게 막 손 닦고 나서 확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고이고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각을 막 이렇게 딱 접은 다음에 옆에다가 딱 깔끔하게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I guess we could call that a little bit of obsession, 그쵸? 그리고 내가 딱 정한 자리에 그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정리정돈을 하는지 여러분들, 문득 궁금해졌어요. How does your desk look like if you are a worker in the office? 여러분들의 책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이렇게 가지런히 뭐가 이렇게 딱
탁탁 정돈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막 그냥 와 이런 소리가 나는 책상인가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박은희 팀장님의 책상을 볼 때가 있어요. So I sometimes go down the office and check out 박은희 팀장님's desk. She has so many papers, like so many of them. 아니 뭐 이렇게 뭐 가지런히 정리한 걸 이런 걸 떠나서 종이가 엄청 많아요. 무슨 보고서 그거에다가 무슨 큐시트 대본 막 이런 거가 종이가 막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일을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한달 뒤에 갔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 아닌 것 같은데요. Anyways, 마라탕을 집착하시는 우리 바구니 팀장님께서는 책상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TMI를 전달을 드립니다. So, morning groovers, let me know more things. What are you obsessed with? Are you obsessed with morning groove? 썸머한테 obsessed 됐나요? 그런 답도 좋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얼짱님께서 또 답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딱히 집착하는 게 없는데 동거인은 차에 집착해요. 주말마다 셀프 세차로 4시간은 소비하는 듯해요. 그 오랜만에 신청곡 될까요? The Strombella의 Spirits 듣고 싶네요. 저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I got guns in my hand and they won't go. 이 노래 아니에요? This is going viral these days again in the short reels or something. So, according to 얼짱님, they said, I don't really have any particular obsessions, but the person I'm living with is absolutely obsessed with their car. They seem to spend at least 4 hours every weekend doing car washes.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세차하러 혼자 꼭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같이 하러 갈래가 아니라 혼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세차 동호회 있는 거 아세요? 저 이거 최근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어차피 혼자 닦는 건데 뭐 해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서로 각자 이렇게 세차하고 사진 찍어주고 막 그냥 그런 거래요. 애지중지하는 그런 분들이 딱 적합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네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나요?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얼짱님's song request. This is the Strombella's Spirits.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starting your day with me, Summer, on Morning Groove. The current time is 7:37, 52 seconds passing by. And here is the latest update on traffic. North Riverside Kangbyeon Highway, Guri bound, cars are packing up from Banghwa Bridge to Hangang Bridge. On the way to Ilsan, there are some delays from Dongo Bridge to Pampo Bridge. Olympic Highway, Gimpo direction is backed up from Dongo Bridge to Pampo Bridge. And on Hanam direction, drivers are moving slowly from Hengju Bridge to World Cup Bridge. Now, traffic is bumper to bumper on Bukbu Expressway both direction from Bukdong Interchange to Shinne Interchange. Lastly, minor delays are spotted on Daebu Expressway Seongsan direction from Hongan Ramp to Seongsan Ramp. And that is your traffic update for now. Wishing you a safe drive ahead. Alright, let's go through your messages again. Today's topic is all about obsession. What are you currently obsessed with? Or what were you obsessed with, everyone? 내가 집착하는 것, 혹은 과거에 조금 집착했던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사연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7677 우리 사투기 모닝그룹어 오늘도 어김없이 출첵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수원 현장 출장이 있어서 오늘 방송은 유튜브 다시 보기로 꼭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제가 집착했던 것 이렇게 해주시고 답이 안 왔어요. 뭐예요? 갑자기 왜 사라지셨어요? 벌써 수원 가신 거예요? So you'll be listening through the re-listen. The part that I upload on YouTube because you will be in Suwon. 그렇군요. 수원 현장에서는 뭐 못 들으시나요? 이렇게 뭐 틀어놓고 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들으면서 궁금해지잖아요. 뭐에 집착을 하셨길래 5분 뒤에 알려주실 건가요? 60초 뒤에 공개되나요? 사투기 모닝그룹어 어디 계세요? 가셨나요? Don't go. 우리 닥터 페이퍼님 모닝그룹이죠 생금의 기다림과 집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한 분쯤은 계실 줄 알았어요. So I expected at least one person to be obsessed with morning groove. 여러분 집착 많이 해주세요. 모닝그룹 재밌어요. 여러분 집착 많이 하실수록 제가 되게 신나지는 되게 이상한 그런 케미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 H님, 강준 성대모사에 집착하셨던 선마 PD님이 생각이 나네요. So I make so many people. I've done like Shakira, I've done 강준, and so many more.

I think 요즘 뭐 화사이도 꽂혀가지고 화사도 했다가 하는데 한때 이제 강지훈 쌤 제가 성대모사 했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지? 저는 좀 보면 즉각즉각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 민수 오빠가 뭐 이런 거였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설하는 데 있어서 꺼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욕인지 몰랐어. 뭐 이런 거죠. I love 강지훈님. 아, 예전에 TBS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스쿱이라는 방송에. 제가 좀 새로운 거, 신선한 거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닝그루버들. I'll try to come up with something new, okay? You know, past is all in the past. 제가 좀 성대모사에 집착하는 게 없지 않아 있죠. 제 별명이 인간 복사기예요. 뭐든 할수 있으니까 요즘 꽂히는 게 무엇인지 성대모사로 보여드릴게요. Another obsession from 체육부장님 who have texted 20대 때 핑크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핑크 아이템 좀 예쁜 거 찾으러 다니고 친구들도 추천해주고 공주인 양 크크크이라고 해주셨고 노자켓의 Say So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So I think I was totally obsessed with pink in my 20s. I used to go around hunting for pretty pink items and my friends would even recommend things to me. I acted like I was some kind of princess. So does that mean that I'm acting like some kind of a princess because I'm obsessed with pink. 오늘 마침 또 핑크 있고 핑크 텀블러 뭐 완전 핑크 파티인데 저희 집에도 핑크 많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전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났어요. So I gues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I'm still obsessed with, which is pink. 와, 제 컴퓨터 바탕화면도 지금 핑크색이야. 보이는 라디오 보이세요? 와우, 와우, 소름. So I have this plain screen in my laptop and the screen color is pink. Can you guys believe that?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핑크 많은 거 보면은 저도 놀란다니까요. So I guess you have graduated, 체육부장님, from all that pink obsession. So what color is your favorite color these days then? 그래도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이신 건가요? 집착만 안 하실 분? 아, 저 체육부장님 운동복 무슨 색깔인지 궁금해요. You must have a lot of athletic wears because you exercise a lot, right? So, you know, what is your outfit color? 그리고 제일 많이 있는 색이 또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팔로우업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궁금하니까요.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uys obsessed with? 내가 집착하는 것 혹은 과거에 집착했던 것 뭐든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because you can watch me there as well. 또 보이는 라디오 열려 있으니까요. TBS EFM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가셔서 또 그곳에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체육부장님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부스트업 되시라고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체육부장님. This is Doja Cat, Say So.

I came back after a little dance session with the one and only T-Bongi because the music was so good thanks to our 체육부장님 who has requested it.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알겠지만 T-Bongi랑 춤 한 바탕 좀 췄어요. 사실 제가 춘 건 아니고 T-Bongi가 췄어요. 제가 강요했거든요. So I was forcing T-Bongi to dance and he was moving it. I love it. T-Bongi 좀 아침에 신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T-Bongi의 흥 많이 많이 돋궈주세요. T-Bongi가 기다리고 있어요. Okay, 코코님께서 가끔 생금 하트 냅다 노트북 뒤집어서 보이는 핑크공주 집착 맞네요 라고 I don't know. I was like kind of eager to show you guys about that screen that I have here. 막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이 노트북. 어머, 이것도 핑크잖아 하고 제가 스스로 놀랬거든요. So yeah, I can show you anything, Morning Groovers.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see or watch, tell me because I can try to pull all of that off through this viewable radio. 자, 보는 라디오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막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줄무늬 모닝 그룹 반갑고 굿모닝이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줄무늬 모닝 그룹 줄무늬 모닝 그룹께서는 어떤 거에 집착을 하시나요? 이것도 답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Let's check out your messages. 우리 MG Q&A 질문 What are you obsessed with or what were you obsessed with? 우리 선셋 모닝 그룹 금요일마다 모닝그루브에 집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팝스타 내한공연 티켓팅에 집착하는 건 비밀이에요. 8년마다 내한하는 캐나다 R&B 슈퍼스타 The Weeknd 일명 주말이님 티켓팅 성공했어요. 대표곡으로 Blind Lights 신청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so you're kind of obsessed with going to concerts of those musicians abroad and you have made it to booking your ticket to the Weeknd's concert. Congratulations! 얼마나 재밌겠어요. 위켄드 같은 경우에는 아는 노래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콘서트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해줘야 되잖아요, 떼창. 그냥 이렇게 들으러 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왕이면 아는 노래 많이 부르는 가수 콘서트 가는 게 진짜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젠가요? 이거 제가 지금 신청하면 늦었나요? 전 하는지도 몰랐네. I had no idea that Weeknd was coming to Korea for another concert. 우리 선생 모닝 그룹 나중에 뭐 티켓 다시 되파실 일 있으면 저한테 싸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저는 8000보 이상 걷기에 집착해요. 나만의 스트레칭 짬날 때 하기 안 한 날은 뭔가 찜찜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m kind of obsessed with walking over 8000 steps and also stretching. And if I don't stretch out, I kind of feel really hard and you know, I feel kind of dull for the rest of the day.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걷는 게 은근히 좀 힘들어요. 만보 하는 거 진짜 힘들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 5000보 이상 걷는 것도 힘들어요. It's not really easy to walk over like even 5000 steps a day, especially if you're driving. So what I do is I try to not drive and take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if I do that, I can walk at least 5000 steps. But if you're aiming for 8000 steps, that means a lot. That means you're actually putting some extra efforts to walk that many steps. 그리고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죠. 이게 몸이 되게 뻐근하다니까요. 안 움직여주면 더 굳고 더 굳고 더 굳고 그래서 나무가 돼버릴 지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레칭도 꾸준히 하시고 건강을 좀 챙기시는 그런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또 근데 You know like those apps totally give you that motivation, doesn't it?

because some apps gives you like a very small amount of allowances. 뭐 10원이 됐든 막 이렇게 좀 주잖아요. 뭐 3,000보 이상 걸으면 그런 게 옛날에는 저한테 엄청 큰 동기부여가 됐었거든요. So what I would do is I would download like at least 3 to 4 apps to, you know, get that money allowances.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이지만 어쨌든 그런 재미가 쏠쏠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아주 그냥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앱에서 알림이 와도 그냥 쓱 무시해버리는데 걷는 습관 모두가 다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제가 집착했던 것? 이러고 아무것도 안 보내주셨는데 오 답이 왔어요. 몇 번을 시도 끝에 답이 왔거든요. So 사뚜기 모닝그룹어 has been like trying to send in the answer. So he's been repeating the same message over and over. And finally we have received the answer. 저 멀리서 온 편지 받은 그런 느낌인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가 집착하는 것.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걷다가 지쳐 주저앉을 수도 있어. 오잉? 그럴 땐 쉬어가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걸어갈 마음을 얻는 거야. 아, 제가 제일 잘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 힘을 내서 파이팅 하시길 라고 해주셨고, 이 아이의 한숨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그렇죠. 이런 attitude에 집착할 수가 있겠죠. You know, you might be very exhausted walking too many steps, you know. By working too much. And if you're going through that hardship, you can just take a little break and take a look at yourself a little bit. And the most important part is not giving up and just making that constant effort. 맞아요, 맞아요. We have to remind ourselves that. 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지치다 보면은 아는데도 그냥 아 됐어 필요 없어 막 약간 이런 그런 삐딱한 마인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사뚜기 모닝그루버가 우리 힘들고 지친 모닝그루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기를 시켜주셨네. 감사합니다. 사뚜기 모닝그루버 출장 안 가세요? 수원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긴긴 문자를 어떻게 보내셨대요? 사뚜기 모닝그루버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일이 모닝그루버보다 중요하기는 하죠. 괜히 또 이렇게 옆에서 직원이 막 눈치 주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제 잘 알았습니다. 제 궁금증이 풀렸으니까 사뚜기 모닝그룹, now I know your answer, so you can now focus on your work. I will let you do that. 이제 알바 그만하시고 이게 뭔가 겸업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알바 휴가 드리고 예, 수원 현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사뚜기 모닝그룹. Thank you for this nice warm message. 우리 반장님께서 사뚜기님 명언에 집착하신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명언들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모아놓고, 또 스스로를 상기시키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명언들 막 모으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참 명언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 누가 이거 몰라?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자꾸 마음먹게 돼가지고. 근데 누가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거는 꼬덕거리게 되는데, 그냥 보는 걸로는 싹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착을 하시나요? What are you obsessed with or what were you obsessed with? I'm going to be back, Morning Groovers, in a minute, so stay tuned. 우리 한 시간 동안 또 이제 재밌게 떠들어야 되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We're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our Sunset Morning Groover. This is Blinding Lights, The Weeknd.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have a fun hour left for us today to enjoy. So if you want to join the party, text us. #1013 for 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여러분, 제대로 모닝그룹을 즐기시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사용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don't forget our topic for today's MG Q&A. 오늘의 주제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 혹은 집착했던 것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So what are you obsessed with and what were you obsessed with? 우리 민준 리나마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항상 요 시간대쯤 오시네. 우리 민준 리나마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이요. 처음 시작할 때한주 사고 50원, 70원 등락에 팔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4시간 거리 지방 내려가는 차 안에서 계속 주식만 보다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지금 리나랑 차 안에서 따뜻한 빵 먹는데 너무 행복해요. So I'm obsessed with stock investment. 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 이렇게 집착할 태도로 하실 거면 시작을 하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러거든요. 이게 내려갈 때 솔직히 싫긴 싫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도파민 싹 도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쵸? You know, you feel excited, extra excited, and you can feel that dopamine flowing inside your body when you see that percentage increase. 아, 그래서 주식이 참 중독성도 있고 집착도 하게 되는데 장투를 생각을 하시는 거면 그냥 어플을 지워버리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뭔가 우상향하는 그런 걸 사면은 이렇게 막 올라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도 성격이 보통 급한 게 아니어가지고 손절도 하고 아 급전 필요한데 이러면서 막 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어디 주식에 팁 드릴 상황은 아니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I'm not really in the position to give you some tips when it comes to investment, so stop it here. 우리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코인 노래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Because it is Friday party party. 와, 근데 걱정이네. I'm a little worried because it's pretty hot in the studio. The air conditioner is not on yet. 아, 지금 생각난 김에 좀 부탁을 드려봐야겠다. 혹시나 이게 가능한지 밖에서 박원희 팀장님이 수고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기다가 전화하셔야 돼가지고. 아 근데 좀 시원해지면 제가 진짜 예,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뭐 찜질방에서 파티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할까요? 어쨌든 모닝그루버들 오늘 코인 노래방 또 재밌는 TMI 퀴즈도 준비돼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Sam Smith. I'm not the only one.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0: go.
1: Are you all surprised at this moment? Because we are starting off with a song that is not so hype. Don't be surprised because we have one of those days too. 우린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차분한 마음으로 발라드 위주로 제가 발라드 알러지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거나 뭔가가 무서우면은 정면 마주하면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면을 마주해서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라드 노래 준비해봤어요. 벌써부터 몸이 근질근질 신나는 노래를 틀고 싶지만 저 스스로를 조금 누르고 이 발라드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윈니 아랫니 윈니 휴스턴 언니의 노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윈니 휴스턴 언니. I will always love you 노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캐리 아빠님께서 마침 서머 피디님 사랑해요.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네 여러분 차분해 서머 제발 오버하지마. 여러분들 오늘은 발라드 느낌으로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So I'm facing my own trauma here, you know, facing this lovely ballad song. So enjoy. 그리고 이 노래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There is a moment in this song where the drum goes boom. So let's all try to guess exactly where that part is. 이 노래 중에서 막 이렇게 퍼스가 좀 있다가 갑자기 쿵 And I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볼륨을 제가 한번 더 크게 들어보고 노래가 잘 들리도록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TMI 퀴즈도 있으니까 그 와중에 TMI 퀴즈를 우겨넣는 저 어때요?

obviously, there is a random quiz that you have to guess. Summer's totally random TMI quiz. 굳이 굳이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 알고 싶지 않나요? 그런 게 바로 TMI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오늘도 질문 나갑니다. So here goes the question. 제가 어릴 때 장래 희망이 하루에도 세 번, 네 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미뤘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뭔지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hen I was a kid, my dream job changed 3 times a day.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여러분 시작! 쿵! 와! 맞췄어! I got it right! 아닌가? 0.1초 빨랐나? 이 쿵 부분 맞췄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땠어요? 여러분들 점수 매겨주시고요. Love you! 여러분, 신나는 나. 제발 차분해져. 썸머야, 정신 차려. Okay, so guess this answer. When I was a quiz, my dream job changed a lot. But do you know what the dream I pushed for the longest was? Guess it!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릴 때 가장 오래 제가 밀고 있었던 꿈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정말 쓸데없죠? 하지만 은근 궁금할 거예요. Because I will love you forever. 우리 서비님께서 굿모닝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서비님? 서비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썸머가 어릴 때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Imagine that little girl dreaming about becoming something, becoming someone. So just guess it. It's easy. 그냥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맞추시면 됩니다. 아, 고마워요. 저를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일깨워주는 Whitney 언니 들어가시고요. R&B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R&B도 발라드 느낌으로 차분하게 갈 수 있어요. 꽤나 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You know? I'm kind of enjoying this ballad vibe. 아, 이래서 사람들이 발라드를 듣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잔잔한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 All My Life 이거 함께 불러주실 거죠? Back to the 90s. 아, 이 노래가 이게 오빠 결혼식 축가였네. 에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익숙했네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기억나시나요? 지금 듣고 계신다면은 오빠의 결혼식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세요. Like you. I pray for someone like you.

어때요? 즉석으로 이렇게 번역해 드리는 저 번역 서비스입니다. 유 오케이. 오, 선이 모닝 그룹께서 썸머피디님 굿모닝이에요. 힌트 좀 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이 장래희망은요, 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약간의 서비스 직종이, 서비스 직종이네요. 예, 그래서 공 하나하나 칠 모닝그루버는 땡입니다. 왜 제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었어요? 저는 가수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 did not want to become a singer, but I actually wanted to become a back dancer. 저는 백댄서가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 나오면은 뒤에서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때도 알았나봐요. 아, 메인댄서는 내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백댄서, 안무가 이런 거는 제가 좀 양내의 희망이 한 3초 정도 있었습니다. Oh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나 항상 너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시나요? 굉장히 로맨틱한 노래예요. 여러분들도 축가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축가 전문 가수분들은 안 계신가요? 아,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밀었던 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뭐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So it was all about being friendly to a lot of people. 뭐 그런 꿈을 제가 한 달 정도는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긴 장래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hat you feel the same you. All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Pray for someone like you, Jenny. I can't deny that I finally found you. 드디어 널 찾았어. 내 인생 전부. 난 너를 같은 사람을 위해.

팔라도 나쁘지 않은데? So since we have, you know, enjoyed some pop song, pop ballad, it's time for another Korean ballad. 아, 네 맞습니다. The Legend 고전 발라드. 언제 또 빅마마가 고전이 되었어요? 체념 듣고 있습니다. 행복했어, 다 같이. I was happy.

라마단. 오케이, 가사 모르니까 문자 읽어볼게요. 구사 이그 모닝 그룹어. 어릴 때부터 미모가 뛰어났을 테니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아름다우시니 지금이라도 도전. 일방통행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라고. So you dreamed about being a Miss Korea because you were so pretty. 아, 칭찬은 감사한데 은근히도 이거는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와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내가 되고 싶다? 올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나요? 영 H님 정답은 편의점 사장님. Wow, the owner of a convenience store, the CEO. 근데 이거 약간 비슷해요. 제 옛날에 초딩 때 장래희망이 사장이었어요. 사장이라고 적었었어요. Do I have to hate you? Do I have to hate you? 아니면 네 탓을 do I have to blame myself?

우리 신규 모닝그룹에 welcome. 놀라진 않으셨죠? 우리 8586 모닝그룹을 said. 선모님 안녕하세요. 스튜어디스일 것 같습니다. 라고. 5532님도 승무원. 6384님 스튜어디스. 선모 PD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해피라이프님도 flight attendant라고 해주셨는데 정답! 맞았어요. 저 어렸을 때 승무원 엄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딱 땡 항공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기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었었어요. 너무 멋있어 보였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었고, 안녕하십니까? Please fasten your seat belt. We're now about to take off. 막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오, 바우디짱 되게 놀라시는데, 놀랍게도 좀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제 친구가 저는 외향사가 더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Ladies and gentlemen, sit down! 뭐 이런 거 있죠? 조금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렇게 안전을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Beef or chicken? No, we don't have beef service here. I'm sorry, just eat chicken.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 항공사가 조금 빡세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도착하면은 빨리 일어나잖아요. 근데 sit down, you over there, sit down, seat belt, now.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또 뭡니까? 엄청 친절하잖아요. You know, Korean flight attendants are known for being so friendly. So we're like, 아닙니다. 앉으세요. 조금만 앉아 계세요. 안전벨트 하세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친절한 승무원을 꿈꿨는데 주변에서 자꾸 외향사라고. 어때요? 저는 우리나라 항공사가 어울리나요? 아니면 외향사가 어울리나요? 자, 클라이맥스 왔습니다.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권혁수 영상 보셨나요? 지금 제 유튜브 보이는 날에 보시면은 막 손을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팡팡 이러면서 아들레 마지막 사랑 The last love. 아, 네가 바로 내 마지막 사랑이야. 끝사랑이야. 너무 얼마나 로맨틱한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이별을 받아들이는.

가능하네요. 우리 모닝그룹들 발라드 바이브 어떠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노래방 하면 발라드예요. 그쵸?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이런 절실한 발라드 다들 한 번쯤은 불러보셨잖아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게 또 그렉 형님이 생각나는 노래인데, you know, a lot of you might be thinking about Greg when listening to the song.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Yeah, I'm Greg Vibe. 고 싶다. 그렉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이 소리를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드셔야 돼요. 너를 이렇게 너를 약간 이렇게 힘주면서 Let's go, this is Greg Moore. 멜로디 to be Greg, okay? 가득은 없어 없어가 아니라 없어?

거예요 I'm Miss Greg 우리 그렉 오빠 잘 지내죠? 사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 추억 함께 회상해 주시면서 자백지영언니나와주셨어요우리삼바라틴언니아니죠발라드퀸 백지영언니가디바디바도아니죠그대쉬가아니라총맞을것처럼이절실한발라드이거박우리팀장님이띄워주셨는데좀당황했어요가사를모르는데구멍난가슴에그건가요그쵸그쵸구멍난가슴에네기억해두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들그렉형찾아주신데이미지나갔어요끝났어요이제백지영언니타임입니다예빨리빨리들캐치업해주시고요 Please catch up.

이거 번역 어떻게 해야 되나? Open if it's not through my fingers. 진짜 노력 진짜 노력해. 와 지금 내정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The Summer의 발라드 극복기 현장에서 함께 관람하셨어요. So I guess I've overcome my trauma thanks to our 박은희 팀장님's song selection.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은 정면 마주할 때가 인생에서 필요한 겁니다. Sometimes in life you have to face the trauma. Okay? 우리 또 명언 좋아하시는 사뚜기 모닝그루버 외에 다수 모닝그루버들을 위해 이 명언 하나 남겨드리고요. I'm going to get ready for some news headlines, okay? So listen and enjoy to the rest of this beloved song. 백지영 언니의 총 맞은 것처럼 들으시면서 대충 가시면서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Friday,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Clouds will cover much of the country early on, but skies are expected to gradually brighten as the day goes on. Still, some areas, including Jeju Island, may continue to see rain into the afternoon. Showers will linger through the early morning along the east coast and mountainous regions of Gangwon, as well as the northeastern mountains of Gyeongbuk. Jeju may also see occasional rain between the morning and afternoon hours.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12 to 17 degrees Celsius, while afternoon highs will reach 17 to 27 degrees Celsius, staying close to seasonal averages. For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climb to around 24 degrees Celsius in Seoul, in Gwangju, 23 degrees Celsius in Sejong, 21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and Daegu, and 22 degrees Celsius in Busan and Jeju. Fine dust levels are expected to remain in the good range nationwide, bringing clean and comfortable air.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19.2 degrees Celsius. And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선셋 모닝 그룹을 텍스트. 크크크. 썸머 누나의 발라드는 오늘만 하기로 약속! 이라고 해주셨어요. Why? 해보니까 괜찮던데?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속 안 해요. 전 좋던데요. 발라드 매력에 조금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선셋 모닝 그룹. 계속하면 안 될까요? 영H님. 발라드 코너도 재밌네요. 라고. 그거 봐요.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 여름하면 발라드죠. 제철 발라드 잘 들었습니다. 제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두철, 세철 가지 않았나요? 고전 발라드였는데 제가 아는 게 고전 발라드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가사를 일부분이라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고전 발라드거든요. 다음번에 발라드 특집이 있다면 Space A의 Again 부탁드려도 될까요? So if you happen to have another ballad version of Koi 노래방, can you place this song Space A again? Space A가 발라드 노래가 있었어요. 이거 섹시한 당신은 나의 남자 1호에 그 하신 분 아니에요? Again은 약간 발라드 곡인가 봐요. 오,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저 연습해야 되잖아요. 조국 모닝 그룹어. Are you giving me some homework?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저처럼 즐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라지에 알러지가 있던 발러지? 발라드랑 알러지를 합친 말인가요? 발라드와 알러지의 그런 합성어인데 어쨌든 알러지 약간 극복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좀 난 이런 거 싫어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즐거운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So don't define yourself to anything. If you actually experience a certain thing, you might enjoy it. You know, you might find yourself really enjoying it. 아직까지는 근데 뭐 신나는 노래만큼은 즐거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또 재밌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재밌게 또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생금이 있으니까요. And yes, of course, we've been talking about obsession today, right? 오늘 집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운동하고 집에 오니 아들이 영어 라디오를 틀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재미있어서 듣고 싶다고 라고 해주셨어요. So your son wanted to listen to this English radio, which I believe is Morning Groove. I believe that he was referring to Morning Groove. 거 봐요. 이게 Morning Groove가 은근히 아이들이 재밌어 한다니까요. 이제 보통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이, 자녀분들이랑 같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더 재밌어서 꺄르륵 꺄르륵 되게 귀엽게 웃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인기가 꽤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재밌다고 이렇게 몰래 듣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이들의 그런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꿈꿔봅니다. And the message continues. 요즘 저희 아들은 요요에 집착합니다. 이제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요요 말고 선수용으로 사달라고 해서 중간 가격대로 주문을 했는데 오늘 도착 예정인데 어제부터 현관문 계속 열었다 닫았다. 내일 아들 생일이라서 캠핑 가는데 서율이 생일 축하한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체육부장님, I didn't know that you had a son because most of the times you actually talk about going to the gym, going for your workout. Things like that, which I loved, by the way. But yeah, happy birthday to your son. Happy birthday. So his birthday is tomorrow, and you're gonna have some great time. 또 내일이 아들 생일인 것만큼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And it's so cute that, you know, humans' mind work the same way, despite their age. 아들도 이제 얼마나 그 택배가 기다려지면 문을 닫았다가 닫았다가 막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쵸? 또 요요 이렇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요즘 애들도 요요를 가지고 노는구나. 옛날에 저도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의 요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요도 선수가 있고 막 그런가 봐요. 신기하네. 아드님과 함께 요요 또 이렇게 즐겁게 선물도 이렇게 막 같이 오픈식도 하시고 케이크도 맛있는 거 드시고 요요 이렇게 막 굴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를 닮았네 확실히. 예? 그냥 동네 문방구 요요 취급을 안 하잖아요. 예, 비싼 가격대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요요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스포츠 정신이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율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Enmix. This is Heavy Serenade.

That was 투어스 널따라가 듣고 오셨습니다. 코코님께서 40대, 50대라뇨. 주위 20대라고요. 라고. 제가 아까 I did tell you guys that most of our morning groovers are in their 40s and 50s. So Coco's like, no, we're in our 20s. 맞아요. 여러분들 다제 동생들이잖아요. 그쵸? 언니 누나라고 불러요. 영신이님 반갑습니다. And a new morning groover, 2746 morning groover, 우리 신규 morning groover 어서 오시고요. 주말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주말이잖아, 이제. 그러니까요. 맞네. 그리고 연휴잖아요. 또 월요일까지 쉬시는 분들은 아마 쉬실 텐데. So I guess we have a little bit of longer vacation approaching this weekend. So that's pretty exciting. 우리 6182 모닝 그루버, 신규 모닝 그루버께서도 즐거워 미쳐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 되게 소소한 거 맞다니까요. 하루 이제 쉬는 날 늘어났다고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좀 짠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갑자기 짠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막 행복을 느끼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 우리 모닝그루버들,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So that proves that you guys are living your life to the max. So enjoy. If you have this moment, you have to enjoy it. 이런 날을 우리가 또 허비할 수 없죠. 우리는 쉴수 없습니다. 즐기는 것도 결국에는 노동인가요? 여러분들, 이 주말 좀 나름대로 긴데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규현맘님께서 MGQ&A 답을 보내주셨네요. 5721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출근길에 문자 보냈는데요. 제가 집착하는 건 예쁘게 필기하는 거요. 학창 시절에 필기가 잘안 되면 그 부분을 찍고 다시 예쁘게 쓰곤 했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So I'm obsessed with keeping my notes tidy and beautiful. Back in school days, if my handwriting didn't look perfect, I used to rip the page out and start all over again.

아, 이 정도였구나. 집착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막 그거 있잖아요. 예전도 아니죠. 그 화이트로 그냥 쓱쓱 하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약간 종이가 오염되나요? 근데 이게 규현맘님께서 필기하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요. 정리를 그만큼 잘하시는 거죠. 나름 본인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So this kind of a person have their own standards when it comes to writing notes. They would know exactly how to use their highlighters, which color, and how to like number their writings and everything.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저는 솔직히 노트 막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저는 대학교 때 까만색 펜 하나 들고 다녔어요. 필통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펜 하나로 까만색 하나로만 계속 필기했었거든요. 동그라미 칠 때만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노트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와, 노트가 진짜 막 알록달록 막 진짜 컴퓨터를 프린트한 것처럼 이렇게 잘 정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했던 것 같은데 규현맘님은 어떠세요? 너무 TMI인가요?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so much fun spending time with you guys. I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다시 보기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구독도 해주시면은 즐겨보실 수 있겠죠?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next Friday live edition of Morning Groove, and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with the final song by 연세연세, Beyoncé, Beyoncé 언니, Love on Top.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weekend. Goodbye, Morning Groovers!

0: Mixtape 1013. Bringing the best of the best of the past. Tune in and let the music take you back.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